보통 러시아 구소련의 피아니스트 하면은 반사적으로 좀 거칠고 스케일이 크고 힘 있는 연주 이런 것들을 반사적으로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니콜라에바의 경우는 좀 예외죠. 상당히 부드럽고 노래하는 듯한 터치 그리고 레가토 참 뛰어난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2장조 작품 번호 109 타티아나 니콜라에바의 피아노 연주 1983년 실황 레코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슈만의 교향곡 2번입니다. 1, 3, 4번이 인기곡이고 2번은 좀 도외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진정한 슈만의 매니아는 교향곡 2번을 최고로 칩니다. 그 힘어 남은 1, 2, 3, 4 중에서 2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레바인의 지휘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로버트 슈만의 교향곡 2번 C장조 작품 번호 61 제임스 레바인이 주의하는 베를린어 필하모니코의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2번 C장조 작품 번호 61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작품 스토콥스키의 편곡 버전입니다. 마인 예수, 나의 예수, 바흐 작품 번호 487 슈멜리스 계장부크에 있는 곡이죠. 레오폴드 스토콥스키가 주연하는 체코필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작품 스톡콥스키의 편곡 버전이었습니다. 나의 예수 바흐 작품으로 487 슈멜리스 노래집에 있는 그런 곡이죠. 체코필의 연주였습니다. 스톡콥스키의 지휘로 함께 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한 곡 예고해드린 대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줄리어스 카첼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이 5번 협주곡은 뭐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뭐 설명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황제라는 제목부터 좀 살짝 알아보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제라는 명칭으로 친숙해 있죠. 이 명칭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영미권 국가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오스트리아나 그 외 국가의 황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곡 자체가 당당하고 피아노 협주곡에서 황제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토벤 자신이 붙인 명칭은 아니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 곡은 황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베토벤의 다섯 개의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서 가장 웅대하고 규모도 크고 당당하고 색채감도 화려한 그런 곡이죠. 나약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제들도 선이 굵고 견고하다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죠. 이 곡은 구성면에서 협주곡 4번의 시도를 다시 대담하게 진척시키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1악장 첫 부분에 피아노가 카덴차를 두어서 화려함을 한층 더하는 그런 의도. 2악장과 3악장은 협주곡 제4번의 경우처럼 중단 없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피아노가 3악장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죠. 이건 통일성과 대비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사실 이외에도 1악장에서는 두 개의 주제가 군대 행진곡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건 당시 인기 있던 행진곡풍의 협주곡에 속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함, 위풍스러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 곡 최근에 제 개인 SNS 통해서 긴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신 청취자분이 계신데요. 남은 생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가운데 가장 들을 만한 것이 어떤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줄리어스 카첸의 피아노 피에로 감바가지 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줄리스 카첸, 브람스의 특화된 피아니스트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레퍼토리 폭이 상당히 넓었던 그런 피아니스트죠. 이지적인 그런 피아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상당히 앞질러 나갔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 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전악장 줄리어스 카첸의 피아노 피에로 감바가 주요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크리스토프 그라우프너의 협주곡 B 플랫 장조 그라우프너 작품 번호 342 리엔 포스쿨리엔이 이끄는 라르파 페스탄테의 연주입니다.

크리스토프 그라우프너의 협주곡 비플레창조, 리엔포스 쿨레인이 이끄는 라르파 페스탄테의 연주였습니다. 명언 중 명언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서정주의 시 추석 전날 달밤에 송편 빚을 때에는 추석 전날 밤 온 식구가 마루에 둘러앉아 송편을 빚는 풍경이 나옵니다. 송편 속에는 푸른 풋콩을 넣고 밖에는 달빛이 환하고 뒷산에서는 노루가 옵니다. 그 달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저 달빛엔 꽃가지도 휘겠구나. 그러자 대숲의 올빼미도 웃고 달님도 소리내서 깔깔 웃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말이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마루, 송편, 풋콩, 휘영청 달빛, 노루, 대숲, 올빼미. 하나같이 오래된 기억을 데리고 오는 말들입니다. 듣는 순간 우리를 저마다의 오래전 추석으로 데려가는 추억을 품은 말들이죠. 오늘부터 부쩍 내 귀에 달처럼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오래된 풍경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말들. 그 말들이 하나 둘 모여 어느새 한편의 추석 풍경을 만들어 놓는 추석 나흘 전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우리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김태호 씨 나훈영 곡 달밤. 등불을 끄고 자려하니 휘영청 창문이 밝고 문을 열고 내어다보니 다른 어여쁜 선녀같이 내 뜰 위에 찾아오다. 바리톤 연광철의 음성, 신미정의 피아노 연주로 월요일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저마다의 오래전 추석으로 데려가는 추억을 품은 말들, 우리 노날 가족 여러분에겐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이 보름달이란 단어는 꼭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서정주 시인의 작품처럼 꽃까지도 휠 만한 휘영청 밝은 달빛이 이번 추석에도 가득하게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첫 곡 함께 했고요. 우리 곽소영님은 오래된 기억을 데리고 오는 말들, 추석 풍경을 만들어 놓는 그 단어 중에서 송편에 꽂히셨군요. 느낌표까지 찍으셨어요. 송편. 최석근님, 송편 얘기 오늘은 소연 아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없어서 못 먹는다는 말씀을 다 좋아한다, 나이 드니까. 근데 그래도 깨송편이 제일 맛있긴 하더라고요. 표지은님도 마찬가지네요. 콩 넣은 송편은 안 먹어서 깨송편만 만들었던 정말 오래전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엄만 하늘에서도 자식들 먹을 송편을 만드실지도. 명절이 되면 멀리 떠나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기 마련이죠. 장은주님, 요즘 애들은 송편을 빚을 수 있을까요? 아쉬움 담아서 사연 주셨는데 쉽지 않을걸요. 그죠? 그 송편은 사먹는 명절 음식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뿌리박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임태희님, 맛난 음식 생각에 입맛 머금고 노날과 함께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다음 곡 우리 가곡 계속해서 이어드릴 건데 그 전에 지금 딱 분위기랑 어울리는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서요. 세계 각국의 성악가들이 우리말로 부르는, 우와, 한국 가곡의 감동을 저희 KBS 1TV에서 만났습니다.

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2026 K가곡 슈퍼스타. 추석 연휴에 시청자를 찾아가는데요. 소프라노 조수미, 바리톤 고성현, 작곡가 이루마 씨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요. 야, 쟁쟁한데요.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멕시코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그리운 금강산, 마중, 강 건너 봄이 오듯, 미량 아리랑, 연 같은 우리 가곡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한국 가곡이 세계와 만나는 찬란한 순간, 2026 K가곡 슈퍼스타. 9월 24일 목요일 밤 10시 20분, 25일 금요일 밤 9시 30분, 이틀 동안 KBS 1TV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또 시청 부탁드릴게요. 연을 부른다고요? 우와, 지금 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김동연 씨 이원주 곡 연, 인연의 뜻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리움을 담은 노래인데 바리톤 김한결의 음성으로 들으시겠고요. 그 전에 먼저 김남조 씨 김순애 곡 그대의 있음에 들어보시죠.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하시는 우리 소프라노 조수미 님의 음성입니다.

김동현 씨 이원주곡 연. 바리톤 김한결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우리 가곡 김남조 씨 김순애 곡 그대의 있음에.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아, 이 첫 구절이 정말 따뜻한 위로가 되는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불렀습니다. 우리 가곡의 장점이죠. 노랫말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마음에 더 깊이 와닿는다고 할까요? 박봉용님께서 노날 안 갔다고 정다운 가곡 시간으로 착각하고 계신 건가요?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자 이제 그러면 가곡은 우리 배창복 아나운서에게 맡기고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18세기 고전주의 시대 작곡가죠. 주세페 사르띠의 작품입니다. 5918 쓰시는 분께서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룬지 달 까르벤의 사랑하는 님을 멀리 떠나. 그리운 님을 멀리 떠나 난 살 수가 없네. 고통의 바닷속에 빠져있지. 만약 그녀를 바라볼 수 없다면 영원한 단꿈 속에 나의 눈 또한 감겨주어. 소프라노 품에자 마치키자의 음성입니다.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나폴레타나, 나폴리 칸초네였죠. 에드와르도 디 카푸아의 이때 부리아 봤어, 그대에게 입맞춤을. 사랑하는 연인의 단점을 차마 깨우지 못하는 애틋한 감정을 노래하고 있어요. 나 또한 그대 곁에 살포시 잠들어 감미로운 꿈 그대와 함께 놀고 싶어. 테너 마르크 에르비웨의 음성이었고요. 먼저는 이 디카푸아의 선배격인 주세페 사르티의 작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님을 멀리 떠나. 소프라노 푸메자 마치키자.

세크릿가 된 멤버이자 노르웨이 작곡가죠. 롤프 레블란드의 뷰티풀이었습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브라이언 케네디와 세크릿가 된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알프레도 까탈리니의 오페라 라 왈리 중에서 알프스 티롤 지방의 처녀, 이 씩씩한 여주인공 왈리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에벤 네 안드로 론타나, 나 이제 멀리 떠나겠어요. 알프레도 까탈라니, 이 39살 이 젊은 나이로 결핵 때문에 요절하지만 않았다면 푸치니의 라이벌이 될 뻔한 그런 정말 능력 있는 작곡가인데요. 그의 대표작이죠. 라왈리. 이 아리아는 아버지가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하자 집을 떠나겠다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실 그녀는 이웃마을 젊은 사냥꾼 하겐바흐를 마음에 두고 있죠. 소프라노 레나타 데발디, 파우스토 클레바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세기 이탈리아 두 편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가이타노 도니체티의 라 파보리타 중에서 이 라 파보리타는 알폰소 왕의 사랑을 받는 레오노라를 가리키죠. 그런 레오노라와 사랑에 빠진 페르난도의 아리아였습니다. 스피리토 젠틸, 상냥한 영혼이요. 레오노라가 왕의 파보리타임을 알게 된 그가 상냥한 영혼이요, 내 꿈속에서 빛이었건만, 이렇게 배신감으로 상처입은 마음을 노래한 비통한 곡이었습니다. 테너 비토리오 그리걸로, 피에르 조르조 모란디가 지휘하는 파르마 레지오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알프레도 까탈라니의 오페라 라 왈리 중에서 여주인공 왈리가 부르는 나 이제 멀리 떠나겠어요 였습니다.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가 불렀고요. 파우스토 클레바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는 딸 이름을 왈리라 지을 정도로 이 작품을 굉장히 아꼈다고 하죠.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율리시스의 귀향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러니까 마침내 페넬로페가 율리우스를 알아보게 된 뒤 함께 부르는 기쁨과 환희의 이중창입니다. Illustra Devi Occhielli, 오 하늘이여 밝게 빛나라. 메조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와 테너 크리스토프 브레가르디엥의 하모니,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보칼레의 연주입니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율리시스의 귀향 중에서 페넬로페와 율리우스의 이중창 오 하늘이여 밝게 빛나라 감상하셨습니다. 메조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와 테너 크리스토프 프레가르딩이 함께 불렀고요. 레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보칼레의 연주였습니다. 이 작품 추석 특집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번 연휴 나흘간 추석 특집 바로크 오페라 무대 위에 피어나 인간의 목소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17, 18세기 바로크 오페라의 탄생과 변화를 따라가는 특별한 음악 여정을 떠나보려고요. 몬테베르디, 퍼셀, 라모, 비발디, 헨델 같은 이 주요 작곡가들의 흥미진진한 오페라 이야기와 아름다운 아리아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 전해드린 뭐 도니체티나 까탈라니가

같은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보다는 조금 덜 친숙하잖아요. 바로 그 오페라로 떠나는 이번 여행에 낯설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페라 평론가 이용숙 교수가 친절하고 재미있는 해설로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달은 하나지만 그 달을 바라보는 사람의 수만큼 달빛도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겐 그리움의 달빛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달빛, 또 누군가에겐 쓸쓸한 달빛이겠죠. 19세기 프랑스 시인 폴 베를랜, 그에게도 자신만의 달빛이 있었습니다. 베를랜의 달빛, 클레르 드 루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선택받은 하나의 풍경입니다. 그곳엔 가면을 쓴 이들과 베르가마스크 춤을 추는 이들이 루트를 뜯고 춤을 추며 거닙니다. 기이한 변장 아래 어딘가 슬픈 모습으로. 그들은 단조의 선율로 승리한 사랑과 행복한 삶을 노래하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을 믿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달빛과 어우러집니다. 고요하고 슬프고 아름다운 달빛. 달빛은 나무 위의 새들을 꿈꾸게 하고 분수의 물줄기를 황홀함에 흐느끼게 합니다. 대리석 조각들 사이로 가늘고 높이 솟아오르는 커다란 분수를. 달은 하나인데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른 달빛을 발견하듯 한편의 시도 그랬습니다. 베를랜드가 쓴 12줄의 이 짧은 시에서 수많은 작곡가들이 저마다 다른 음악을 발견했는데요. 폴에도 곡을 붙였고 드뷔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곡을 붙였죠. 네덜란드 작곡가 알폰스 디펜브로크도, 폴란드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활동한 요제프 지그문트 슐츠 또한 같은 시에서 자신만의 달빛을 발견합니다. 한편의 시에 얼마나 많은 음악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같은 시를 읽었지만 작곡가들이 그려낸 달빛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 많은 달빛 가운데 조금 덜 알려진 달빛입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활동한 요제프 지그문트 슐츠의 달빛. 베를랜드가 그렸던 고요하고 슬프고 아름다운 달빛을 슐츠는 과연 어떤 음악으로 바라봤을까요? 슐츠의 베를랜드의 시에 의한 프랑스 가곡 달빛, 클레르 드 루인입니다.

슐츠의 달빛, 메조소프라노 수잔 베클리, 이하인 번사이드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같은 시에 곡을 붙인 가브리엘 보레의 작품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달빛, 작품 번호 46-2. 바리톤 조제 반담, 장 필립 콜라르의 피아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징용을가 돌아오지 않는 할아버지를 기다려 할아버지가 심어준 대문박 대추나무 벼락 몇 번 맞은 대추나무를 키웠는데 그것이 사랑이라 말하던 금촌댁 할머니 김학로 시인의 사랑이야기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금촌댁 할머니라는 분이 대답을 해주셨네요. 할머니의 이야기에는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먼 길 떠나기 전에 남편이 심어준 나무, 언제 올지 모르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그 나무를 공들여 키우는 마음, 그리고 벼락을 몇 번 맞고도 살아남은 그 대추나무, 그 모든 것이 사랑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때로 벼락 맞고도 살아남은 대추나무처럼 놀라운 거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김부의 작곡, 정은주 편곡 사랑가 오늘 첫 곡입니다. 민요그룹 아르스의 노래입니다.

김부의 작곡, 정은주 편곡, 사랑가. 민요그룹 아리수의 노래, 오늘 FM 풍요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김왕로 시인의 사랑이야기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대추나무 한 그루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시였죠. 나무를 심는 마음도 사랑이고 누군가를 기다리며 그 나무를 기른 세월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로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 참 많은 사연이 숨어 있을 겁니다. 먼 훗날 누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음악으로 전해드리죠. 최준 작곡의 아름다운 사랑가 이어드립니다. 소윤선의 해금과 최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사랑을 사자 하니 사랑 팔이 뉘 있으며 이별을 팔자 하나 이별 살이 뉘 있으리. 사랑 이별을 팔고 살이 없으니 긴 사랑 긴 이별인가 하노라. 여창가곡 반우관계 환기락의 노랫말을 새롭게 부른 곡이었는데요. 조은영 작곡의 긴 사랑 긴 이별 들으셨습니다. 정가앙상블 소울지게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최준 작곡 아름다운 사랑가 보내드렸어요. 이 곡은 소연선의 해금과 최준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말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드리죠.

조선 후기에 아주 큰 인기를 얻었던 소설 중에 유씨 삼대록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그렇게 널리 읽혔을까요? 이 소설은 유승상 집안에서 3대 걸쳐 일어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매우 뚜렷하고 그들 사이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그려진다는 점, 장편 소설이면서도 독립적인 이야기들이 나열돼 있다는 점이 유씨 3대록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공주와 혼인을 한 남자가 다른 여성을 집에 들이려고 공주를 괴롭히고 해치려 한다든가, 동생이 집안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형을 해치려 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죠. 궁궐이나 양반가의 여성들도 이 소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해경군 홍씨의 한중록을 보면 여동생과 함께 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슬퍼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 후기 학자 유숙기라는 사람이 아내를 위해 지은 제문에도 유씨 삼대록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가 생전에 들인 양자를 이 작품의 주요 인물에 빗대어 말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독자들은 이 작품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과 주변 인물들을 떠올리며 읽었다는 이야기겠죠. 놀이로 본 조선이라는 책에 실린 정병설의 글에서는 소설 유씨 삼대록의 인기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극단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과 자극적인 사건으로 재미를 주면서도 결국은 모두가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가치관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오늘날 인기 있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 대중이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 그 바탕에 흐르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0: 오늘 천년의 향기 계면가락 도들이 이영섭의 대금과 김준영의 검은고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적벽과 적벽대전 대목을 모티브로 해서 컴퓨터 게임 캐릭터들의 싸움을 묘사하는 창작 판소리인데요. 스타대전 저그 초반 러쉬 대목 함께하겠습니다. 박태호의 작창과 이문익의 북장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부를 노래는 스타크래프트입니다. 개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신 분도 많으신데 그냥 모르시더라도 그냥 취임새 잘한다, 어이 잘생겼다 이런 거 제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노래를 부르기 전에 목을 한번 풀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적벽과 완창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해야 판이 살죠. 예? 야, 인사부터 하고. 적벽과 단가였습니다. 이제부터 스타크래프트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2: 그게 단가?
1: 예, 단가. 남들은 제가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 테러리스트인 줄 아는데 저는 절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자, 한번 불러보는 뒤 취임새에 따라서

0: 보던 것이었다. 다시 취임새 큰 박수와 함께 불러보는데.
1: 잘한다.
0: 좋다.
1: 좋다.
0: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서기 2003년 3월 어느 봄날에 저 바다 건너 이웃나라에 사는 쓸매끼리 상어 프로토스와 우리 동네 PC방 아저씨 저거가 그 뭐시냐 배틀넷 노스트 템플에서 만나가지고 한바탕 혈전이 벌어졌겠다. 반갑습니다. 아따 그려 참말로 반갑구만. 이렇든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에
2: 그렇지.
0: 재빨리 게임에 들어갔겠다. 우리의 동네 아저씨는 저그 여왕의 후보로들을 세시 방향으로 정찰을 보내는 해철에서 들어오는 뽑을 때가
2: 하시고
0: 이때 마침 후보로 드는 한숨 쉬며 정찰 간다.
2: 그렇지.
0: 어이 가디 어이 가디
2: 하시구야
0: 정찰가리 이쪽으로 갈까 저쪽 갈까 가다 보면은 적군을 발라겠지. 저기 아티야 어서 가자
2: 헐시고
0: 어서 가서 적군 보자.
2: 다
0: 제가 아무튼 손만 이렇게 높이 들면은 그 높은 음을 내는 줄 아십시오. 아무튼 목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그런 줄 아시죠? 에? 이럴 때 박수 쳐도 됩니다.
2: 그렇지.
0: 이렇게 해가지고 저그 여왕은 오버로드를 정찰을 보낸 후에 드론을 부르겠다. 여봐라 드론아.
1: 네.
0: 우리 아군 위치가 어디쯤이나 되냐?
1: 그게 거시기가 뭐시기 같고 거시기입니다.
0: 예, 현재 12시 방향인 줄로 알고.
2: 헐시고.
0: 제가 금방 통신통역했습니다. 이렇듯 분분할 듯 오버로드 정찰났다 돌아온다. 황급히 들어와서 정확히 2시 방향 프로토스 발견했소.
2: 하시고
0: 이때 마침 스포닝폴 떡하니 완성되니 여봐라 들어라 저글링을 만들어라 초반도시라. 네, 전주 시민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제가 이것만 딱 해도 박수를 치시니
2: 하시고
0: 놀라운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이렇듯 오버로드를 보내놓고 저그 여왕은 해철에서 저글링을 뽑았구나. 저글링 개떼부대는 들어라. 너희들은 저그 기지로 들어가서 프로부들만 잡아죽여라.
2: 그만.
0: 그리하면 2차 저글링 개떼부대가 너희 뒤를 곧 따라갈 것이니라.
2: 하시고
0: 이렇듯 명해놓으니 여섯 마리 저글링들 저거 기지로 달려가며 이렇게 조하라고 하는구나. 헐헐 가자 헐.

0: 좋으시죠? 저도 물 한 모금 먹고 가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참 달려가고 있을 적에
1: 펼치고
0: 한편 2시 방향의 프로토스들은 프로분을 독려해가지고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캐논을 설치하던 중에 저글링의 기습을 받자 어쩔 줄을 모르는 거라
1: 펼치고
0: 뜻밖 프로브 하나 길지 앞에 나왔다가 저그에게 당한 뒤 소리를 질렀다
1: 펼치고
0: 고수 양반 어떻게 질렀어?
1: 아웃포스 어택

0: 치고
1: 너는 가서 포지를 깨고 너는 가서 진로를 막으며 너는 가서 캐논이 했나 살펴보아 저거 일꾼들을 모두 소탕하라
0: 팔시오
1: 이렇으면 캐논이 여섯 마리 적은 일들 일시 공격한다
0: 얼씨고
1: 이놈한테 달라들고 저놈한테 달라들고 일꾼들을 다 죽일 좀 뿅파 뿅파파파 여보라 이게 무슨 소리냐
0: 얼씨고
1: 천군 캐논이 싸웁니다 멋이여
0: 캐논
1: 저글링들 캐논이 딴 소리에 서지를 볼볼볼볼 떠는디
0: 하얼씨고
1: 더 이놈들 보아들아 캐논을 공격하라 이렇듯 호통치니 하리엘 없는 저글링들
0: 할지요
1: 꾸역꾸역

0: 거성대다 맞고
1: 팔씨고
0: 참말로 맞고 거짓말로 맞고 뒤로 오라라라 도망가다 맞고
1: 다
0: 쉴 없이 맞고 맞고 이리저리 뛰다 맞고
1: 팔씨고
0: 어떤 놈은 그냥 죽은 척 오고 있다가도 맞고
1: 팔씨고
0: 아이고 장군님
1: 팔씨고
0: 나는 생긴지 이분도 한이 되었어.
1: 헐치고
0: 이러다 맞고 그중 장군 놈은 아이고 이놈 밀군들아 목이 나오려고 로고 쓴다 말 한번 해보는데 목이 약간 쉬었던 게 비켜 비켜봐 캐논 좀 깨워 서서 살치죠. 박수 박수 박수. 고수 복 잘 칩니다.
1: 할시오.
0: 자, 제가 우리 동네 애들 한 20명 불러왔습니다. 자, 야 플레이카드 안 써왔냐? 아, 진짜. 이렇게. 적의 공격을 간신히 막은 프로토스는
1: 하시고
0: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혹은 프로토스 유닛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공룡유신 질럿들을 정비해가지고
1: 그렇지
0: 적의 본진으로 들어가서 양 드론들을 사정없이 죽일 적은 이때 마침 우리 동네 PC방 아저씨
1: 하시고
0: 재빨리 뮤탈리스크를 뽑아놓은 게 그 일이 어찌 될 노릇이냐? 여기서 말하는 뮤탈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2: 아!
0: 네 맞습니다. 성음이 이런 성음이 나와요. 이런 뮤탈리스크 하늘을 나르는 공격 유닛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코브라 헬기 아파치 헬기쯤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뽑아놓은 게
1: 헐시고
0: 칠럿을 피해서 황급히 도망가던 드론들이 어찌나 좋았던지 헐시고 나 절시고
1: 헐시고
0: 헐시고 나 절시고
1: 헐시고야
0: 이겼네 이겼네 뮤탈라는 이겼네
1: 헐시고
0: 너희놈들 프로토스야 아따 이제 니들 어떻게 나냐
1: 헐시고
0: 너희들은 다 죽었다 헐시고 나절시고
1: 헐시고야
0: 뮤탈님들 하늘나라 질렀다 와 소용없네
1: 한번
0: 이겼다면 이겼든지 헐시고 나절시고
1: 헐시고
0: 이렇게 한참 좋아하고 있을 적에 이때 마침 2차 저글링 개떼부대가 벌떼같이 윙 하고 달려가니

0: 여부들은 캐논님께 연연해였거다
1: 하면
0: 여봐라 캐논이 완성되기 전에 샥 쓸어버려라
1: 하시고
0: 이렇듯 명을 해놓으니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가 된 저글링들 무엇이 두려우시냐 저글링이 달라든다 저글링이 달라든다 힐입할 때 저립할 때 정신없이 달라든다 세계에도 캐논은 한 박수고 펑 아. 바람 뛰니 바닥이 무엇이 두렵더냐 치타가 무섭더냐 호랭이가 무섭더냐 이리 팔짝 저리 팔짝 정신없이 아. 달라든대
1: 팔집이
0: 이리 해놓은게 천하의 쓸맺기 상인들 어찌 취지를 선호하지 아니할 수 있거느냐
1: 하
0: 여기서 취지라고 하는 것은 굿게임 즉 항복이란 뜻입니다.
1: 할시고

0: 가시오.
1: 질란 모두 소탕 허구어 본진 마저 처무셨네.
0: 가시고
1: 예리 하여 승인 하지 어찌하니가 초월 손가을 시구월 시구절 시구 얼씨구라

적벽과 적벽대전 대목을 모티브로 한 장작 판소리였습니다. 스타대전 저 그 초반 러쉬 대목, 박태호의 작창과 이문익의 북장단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김수철 작곡 팔만대장경 가운데 2장 전장에서 함께하시죠. 최정훈의 피리와 백인영의 아쟁, 김수철의 신디사이저,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김수철 작곡 팔만대장경 가운데 2장 전장에서 들으셨습니다. 최성은의 피리와 백인영의 아쟁, 김수철의 신디사이저, 그리고 여러 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책을 읽다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2020년 봄, 보낸 일을 알 수 없는 택배 상자를 받았다. 커피와 초콜릿, 견과류 한 통이 들어있는 상자. 확인을 해보니 독서 모임을 함께한 선생님이었다. 아끼는 물방울 무늬 찻잔에 커피를 내리고 예쁜 접시에 초콜릿을 담은 사진을 문자로 보냈다. 답장이 왔다. 녹음 파일이었다. 녹음된 구절은 그즈음 나도 다시 읽고 있던 책이었다. 이화정의 아름다움 수집일기라는 책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고 감사의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으로 녹음 파일이 왔다고 합니다. 책을 읽다가 문득 글쓴이가 생각나서 그중 한 부분을 직접 읽어 녹음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글쓴이도 같은 책을 읽고 있었다는군요. 그 순간에는 정말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겠죠. 여러분도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떠오른 적이 있으세요? 그 마음을 전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책 몇 구절을 읽어서 녹음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책 속에 한 구절을 써서 보낼 수도 있지만 직접 읽어보내는 건 또 다른 느낌을 주겠죠. 책을 읽는 목소리나 어조에서부터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느껴질 것만 같습니다. 올 가을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 사람에게 읽어주고 싶은 구절이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어도 함께 있는 것처럼 서로 책을 읽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등선대여 서라 지흥이 도도하야 백전치면 노래할 때 그를

추고 고주에 이부들은 망보하늘 못 이겨라. 주여.

동방무창 산천이상 유하야 우호창창하였으며 맹덕에 패한대여 형주를 반 후에 강

평술마시고그럴지요읍조를째일세영이연만은이제간건모를세라후세의대인몸이

얘기라. 무궁한 천리장강 어이아니에 불어우리 몸이 신선대여 강상명어리가 온데 상생불로 못할진대 슬퍼하랴 흉중에 쌓인 하늘 통서로 부르임이라 아서라 모두다 취다 밀다 유유한 세상사를 더덥다 하늘 말고 유키 눈을 떠서 우주를 살펴보라 쉬지 않고 흐르는 물 간다 한들 끊어지고 기울였다 돋는 달도 이주 소장 대전 말과 더 덥다 볼짝 치면

송서 적벽부 김정현의 글 읽는 소리로 오늘 끝곡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온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죠.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긴장이 높아지면 누구나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심장을 쿵쿵거리게 만들죠. 그 순간의 심장 소리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면 좋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쿵쿵거리는 소리라고만 생각하는 대신 내 몸이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내가 나에게 보내는 응원의 박수 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몸의 반응과 상황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해보는 것. 긴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긴장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꾸면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긴 어떤 사람은 조깅을 하고 마라톤을 하는 이유를 심장이 뛰는 걸 느끼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심장이 적당히 뛰는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2월 21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Run to Me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원래 비지스의 노래였는데요. 이 곡을 게오르게 잔피르의 팬플루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브라질의 가수 싱어송라이터인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노래한 세우 코르프였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끝.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1261번 쓰시는 분, 6시가 가까워지면 새음 시그널이 나오기 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오늘도 오픈런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심장 두근거리는 건 긴장이라기보다 설렘이겠죠. 네. 그리고 이진희 씨. 아시안게임 보며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네, 스포츠 또한 또 빠질 수 없죠. 그리고 강점숙 씨, 연이은 메달 낭보에 기분이 더욱 좋은 저녁입니다. 하셨어요. 조금 전에 남자 수영 50m 개인 자유형 부문에서 김영범 선수가 금메달을 땄나 보네요. 네, 아주 네,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추석 연휴 첫날인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둔 이번 주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23일 수요일 영화 범죄도시, 왕과 사는 남자,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등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죠. 박지환 씨가 새음에 찾아옵니다. 예능 또 라디오 등에서 그 다양한 곳에서 인터뷰할 때마다 세상의 모든 음악에 열렬한 애청자임을 고백했던 분이라서 더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오랜 새음 애청자인 배우 박지환 씨와의 만남 수요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두 곡은 네,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예요 벌써. 수요일에 함께 하실 배우 박지환 씨께서 출연하셨던 작품입니다. 먼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OST에서 달파란의 오리지널 스코어 마지막 인사 먼저 전해드리죠.

방금 들으신 곡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OST에서 Lonely Myself 라는 곡이었습니다. 김지수와 이이삭이 작곡했고요. 조인호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OST에서 마지막 인사 달파란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두 작품 모두 수요일 출연하실 새음에 출연하실 박지환 배우의 작품들이었죠. 출연작이었습니다. 이 곡들 들으시면서 파인 파인애플 1116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오, 배우 박지환님 새음 찐팬이신 줄은 몰랐네요. 굉장히 속 깊은 분이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속 깊은 분들이 들으시는 세상의 모든 음악입니다. 이번에는 강소영 씨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김병기 씨와 같이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저에게 새음을 청취하는 기쁨을 알려준 사람, 좋은 음악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찾아 들려주는 사람, 같이 음악 들으며 인천공항 드라이브 가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 많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라고 전해주세요 하셨네요. 글쎄요, 뭔가 좀 뒤에 사연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연과 신청곡인데 함께 듣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마이웨이가 네, 두 곡을 신청을 하셨는데 먼저 유재하의 곡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곡은 리차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마이웨이는 앙드레 류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My Way였습니다. 이 곡은 원래부터 그냥 프랑크 시나트라의 노래처럼 생각이 되죠. 그 원곡인 샹송은 그냥 잊어버리게 되고 말이죠. My Way. 이 곡 오늘은 앙드레 류 오케스트라의 연주, 물론 앙드레 류의 솔로 바이올린도 함께 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리차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연주에는 좀 독특한 음색의 악기가 하나 나오죠. 우리 무슨 가야금이나 검은고 같기도 하고 그런

연주가 있는데 그 악기가 코타르라는 악기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톰의 코타르 연주가 함께한 리처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 사랑하기 때문에 였습니다. 피자 스미스님, 저 어제 좋은 말 배웠어요.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번 웃으면 한 살 젊어지고 한번 화내면 한 살 늙어진다. 저는 젊어지려고 항상 웃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알고 있는 말이지만 이렇게 늘 머릿속에 새겨져 있지는 않죠. 네, 이렇게 때때로 환기시켜 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미소가 웃음이 더 넘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뮤지컬 음악을 전해드릴 텐데요. 성은경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처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둘째 아이의 고3 수시 실기가 시작됐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홀로 묵묵히 버텨왔을 아이의 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합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시험을 마주하는 아이를 보니 대견한 마음도 듭니다. 아이에게 늘 해오던 말, 베스트 원이 아니어도 괜찮아, 온리 원이면 돼. 이 말과 함께 아이가 좋아하는 뮤지컬 음악 무엇이든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고, 엄마는 언제나 영호 팬이라고 꼭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벌써 입시가 시작된 학생들도 꽤 많은 것 같네요. 네, 모두에게 함께 응원을 보내면서 뮤지컬 음악 두 곡을 전해드리죠. 먼저 지킬렌 하이드, 프랭크 와일드혼의 뮤지컬이죠. 그 가운데 뭐 가장 유명한 넘버죠. This is the moment, 지금 이 순간. 이 곡을 다니엘 로드리게스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의 뮤지컬 넘버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렌트라는 1996년에 초연된 록 뮤지컬인데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의 이야기를 현대 뉴욕으로 옮긴 작품이었죠. 렌트 가운데 Seasons of Love 전해드렸습니다. 존 제퍼슨, 톰 콜린스 그리고 렌트 캐스트 앙상블이 함께한 노래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 가운데 This is the moment, 지금 이 순간 다니엘 로드리게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20시 체열이 되면서 어머니 그리고 학생들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참 고생이 많으시죠. 특집 기간과 지난주에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사연도 있었는데요. 먼저 4725번 쓰시는 분께서 오늘 하루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온 고3 담임교사입니다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내일이 수시 모집 마감일이라 온종일 경쟁률 모니터링하고 상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에 보내주셨는데 그러시면서 오늘 원서 쓴 우리 3학년 10반 아이들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네요. 내년 캠퍼스 축제 때 이 아이들과 만나서 시원하게 맥주 한 잔 기울이는 날이 꼭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끝까지 힘내자 우리 3학년 10반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늦었지만 사연 전해드리고요. 또 지난주에 온 사연과 신청곡 있습니다. 5365번 쓰시는 분. 수험생을 지도하는 수경쌤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불안감에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은 결국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내며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에서 올 거라고 부디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내딛어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자신의 길을 향해 멋진 도전 중임을 꼭 기억하길 바라며 수험생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네, 수경쌤을 아는 학생들 당부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또 다른 수험생들도 함께 용기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해드릴 곡이 용기에 대한 노래죠. 마음속의 용기. 일코라지오 델레 이데입니다. 결국 승리할 사람은 마음속에 용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은 결국 내 안에 있다고 노래하는 깐소네입니다. 이탈리아 가수 레나토 제로가 노래합니다.

음악계에는 우연히 발굴되는 스타들도 있지만 한 나라나 한 시스템이 총력을 다해 키워내는 스타도 있습니다. 알레산드로 사피나는 이탈리아 음악계가 탄탄한 오페라 시스템 속에서 총력을 다해 키워낸 스타라고 할 수 있죠. 1963년에 토스카나 지방의 시에나에서 태어난 알레산드로 사피나는 26살의 나이에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오페라 가수가 됐습니다. 전설적인 테너 엔리코 카르소를 존경했던 그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의 로돌포 역을 시작으로 50편이 넘는 오페라 무대에서 실력을 쌓았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클래식이라는 틀 안에만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U2의 음악을 즐겨 듣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빌리 할리데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소방관으로 일했던 이색적인 이력도 있고 만약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카레이서가 됐을 거라고 말할 만큼 알레산드로 사피나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1999년 그는 운명을 바꾼 대표곡 루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프로듀서이자 작곡가인 로마노 무스마라는 클래식의 웅장함과 대중음악의 감각을 아우른 크로스오버 프로젝트를 기획하던 중이었는데 이탈리아 전역의 오페라 극장을 뒤진 끝에 시칠리아 팔레르모의 마시모 극장 오페라 무대에서 노래하던 사피나를 발견했다고 하죠. 그들이 사피나를 발굴했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사피나가 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의 결정도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루나를 불렀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알레산드로 사피나를 스타덤에 올려준 곡 루나는 달림에게 묻는 것으로 시작되죠. 오직 당신만이 내 영혼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래를 들어왔나요? 수많은 세월 동안 당신에게 다가가려 하늘을 가로지른 바람들. 당신은 더 이상 시를 쓰지 않아 영감을 잃어버린 시인들의 항구입니다. 달님, 이젠 내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오직 당신만이 내 영혼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알레산드로 사피나의 화려한 여정은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곡이 발표된 이듬해 네덜란드에선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무려 14주 동안 차트 상위권을 지켰다고 하죠. 두 번째 기회는 브라질에서 시작됐는데요. 2001년에 브라질 공연을 갔을 때 사피나는 카메오로 잠시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했고 그 드라마에 루나가 흐르면서 브라질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놀라운 인기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인류는 어쩌다 달님에게 모든 걸 시시콜콜 털어놓고 소원을 빌게 됐을까요? 태양은 너무 눈부셔서 바라볼 수 없지만 달님은 우리 안의 고독과 슬픔을 비춰주는 슬픈 거울과도 같아서 어둠을 밝히는 달에게 소원을 빌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알레산드로 사피나의 루나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의 1악장인데요. 문라이트 소나타 이 곡을 지아펑팡의 얼후 미노 하루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의 1악장을 슬로우 재즈로 연주해 주었죠. Moonlight Sonata, 지아펑팡의 얼후, 미노 하루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TV 드라마 음악이었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지난 2025년에 방영됐던 드라마죠. OST에서 제목이 프랑스어입니다. Le solitudinaire. 흔한 단어는 아닌데 네, 고독을 즐기는 사람, 은둔자라는 의미의 제목 Le solitudinaire 였습니다. 정재형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어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폴 윈터의 음반에서 전해드렸는데요. Earth, Voices of a Planet라는 1990년 음반에 수록된 곡 Song of the Exile 전해드렸습니다. 폴 윈터의 소프라노 색소폰 그리고 브라질계 미국 뮤지션 지아구 지멜로의 기타와 목소리였습니다. 거기에 폴 할리의 키보드 연주가 함께했고요. 양영순 씨, 뉴질랜드에서 새운 듣고 있어요. 외국에서 사연도 보낼 수 있다니 지금 이 순간이 참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멀리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수학계님 아이디를 이렇게 쓰시네요.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와 본방 참여는 처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또 3158번 쓰시는 분 태양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는데 달은 아무리 바라봐도 은은하게 빛나기만 하니 더 자주 더 오래 올려다보게 되나 봅니다. 조금 전 달에게 소원을 빌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올해 4월 달을 보려고 버스에서 무작정 내려 걸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3158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정이드니 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청하셨던 곡 전해드리죠. 가끔 나오던 기타 연주곡이 듣고 싶어요. 곡 제목이 겨우 생각났어요 하시면서 Tears of Joy 청하셨네요. 네, 기쁨의 눈물이죠. 고비의 연주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제목이 Distancia였어요. 스페인어로 머나먼이라는 의미. 아르헨티나의 싱어송라이터인 알베르토 코르테스가 곡을 쓰고 노래했던 곡인데요. 오늘은 원곡자인 알베르토 코르테스와 메르세데스 소사의 듀엣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캐나다의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인데요. 요하네스 린스테드의 기타 연주로 시엘로 아술, 역시 스페인어 제목이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 고비의 연주였어요. 독일 출신인데 인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또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하와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고비의 Tears of Joy,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배범찬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 저와의 식사를 준비하시며 항상 세상의 모든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듣다 보니 어느덧 저도 익숙해졌어요. 이젠 들어본 곡도 종종 나오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선곡도 느껴집니다. 아버지와 함께 제가 신청한 곡이 나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앙드레 가뇽의 곡을 청하셨네요. 네, 아버님과 함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앙드레 가뇽의 꼬모 퍼메주, 처음 그날처럼입니다.

가을 편지였죠. 고은 시의 김민기가 곡을 붙인 곡, 노래 가을 편지를 오늘은 이사오 사사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마사츠구 시노사키의 전자 바이올린 연주도 함께했죠. 괄호 안의 영어 제목 Autumn Letter였고요. 그 전에는 앙드레 가뇽의 곡 Como Premier Jour, 처음 그날처럼 런던 내셔널 필하모닉의 연주도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생파티크인데요. 핑크 마티니의 뭐 데뷔곡이죠. 생파티크를 오늘은 다른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남프랑스의 집시 재즈 스타일의 연주를 들려주는 밴드 The Gypsy Queens가 연주하고 노래하는 생파티크 들어보시죠.

지난 2011년에 뉴질랜드 해변에선 어린 황제 펭귄 한 마리가 발견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해변에서 남극은 3,200km나 떨어져 있다는데 이 어린 황제 펭귄이 어떤 경로로 어떤 상황에서 뉴질랜드 해변까지 밀려왔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죠. 사람들은 우선 그 어린 황제 펭귄에게 영화 제목을 따서 해피 피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포식자의 위협도 없고 맹렬한 추위도 없는 곳, 신뢰할 수 있는 손길에 둘러싸인 안전기지에서 해피 피트는 기력을 회복했죠. 하지만 안전기지는 영원히 머무는 곳은 아닙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항구 같은 것이죠. 석 달 뒤에 해피피트도 안전기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해피피트에겐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으니까요. 남극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바다에서 해피피트는 떠났습니다. 해피피트의 등에 부착했던 GPS 신호는 5일 뒤에 사라졌지만 분명 고향으로 잘 돌아갔을 거라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다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안전기지, Secure Base는 영국의 아동정신분석학자 존 볼비가 확립한 애착이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안전기지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고 심리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신뢰의 대상을 뜻하고 위험을 느끼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돌아가면 조건 없이 품어주는 곳을 의미하죠. 하지만 안전기지의 진짜 역할은 돌아오는 곳이라기보다 나아갈 힘을 주는 곳에 더 가까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멀리 가기 위해 역설적으로 돌아갈 곳이 필요하죠. 안전기지가 없다면 아예 떠날 엄두조차 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존 볼비의 안전기지 개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품에 의존하던 안전기지를 자기 안에 스스로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여전히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기지가 되어주겠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수용해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상처받고 가끔 길을 잃는 자신에게 스스로 다정한 보호자가 되고 스스로의 안전기지가 되는 것이 어른의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어른은 버림받지 않는다. 이 말은 아마도 이런 태도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나를 놓지 않는다면 길을 잃고 잠시 멈춰서는 날이 있더라도 결국 나에게로 잘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해피피트가 남극의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항로를 따라 헤엄쳐 무사히 도착했을 거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서는 뉴질랜드에 떠밀려온 어린 황제 펭귄 이야기와 함께 안전기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다른 누군가가 나의 안전기지가 되어주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나의 안전기지를 스스로 세워야 할 때이겠죠. 이어서 전해드린 곡, 키스 자레트의 곡이죠. My Song. 이 곡을 오늘은 허브 알퍼트의 트럼펫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미조가 노래하는 귀로 이어드립니다.

정미조의 귀로에 이어서 영화 시티 오브 엔젤의 테마곡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야레드의 음악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3일 스웨덴 스톡홀름 독일 교회에서 열린 일 까라바조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까미우 들라포르주의 시휘로 마드모아젤 듀발의 천재들 혹은 사랑의 여러 모습, 장 필립 라모의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화가 까라바조의 이름을 딴 일 까라바조는 프랑스의 시대악기 연주단체입니다. 지휘자이자 합시코드 연주자 까미우 들라포르주가 지난 2017년에 창단해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는데요. 주로 바로크와 고전주의 시대의 성악, 오페라 레파토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 까라바조는 그리고 특히 여성 작곡가들의 작품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연주회를 열곤 하는데, 오늘 들으실 지난 6월 3일 음악회에서 여성 작곡가 마드모아젤 듀발의 작품을 첫 곡으로 선보입니다. 마드모아젤 듀발은 18세기 프랑스의 여성 작곡가인데요.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최근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마드모아젤 듀발의 오페라 천재들 혹은 사랑의 여러 모습의 발췌곡이 연주됩니다. 이 작품은 1736년에 파리에서 초연된 오페라 발레 형식의 작품이고, 듀발을 프랑스 음악사에서 아주 중요한 작곡가로 자리매김하게 한 작품입니다. 자, 그럼 마드모아젤 듀발의 천재들 혹은 사랑의 여러 모습 발췌곡 들으시겠습니다. 소프라노 릴리아 듀파이, 메초 소프라노 셀레스트 피넬, 테너 마티아스 비달, 베이스 바리톤 기엠 보름스의 노래, 그리고 까미우 들라포르주가 지휘하는 일 까라바조의 연주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작곡가 마드모아젤 듀발의 오페라 천재들 혹은 사랑의 여러 모습 발췌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릴리아 디파이, 메소소프라노 셀레스트 피넬, 테너 마티아스 비달, 베이스 바리톤 기엔 보름스의 노래, 까뮤 드 라 포르주가 지휘하는 일 까라바조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6월 3일 스웨덴 스톡홀름 독일 교회에서 열린 일 까라바조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후반부에는 프랑스 오페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손꼽히는 주앙 필립 라모의 오페라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발췌곡이 연주됩니다.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은 라모가 1735년 파리에서 선보인 작품인데요. 여기서 인도라는 말은 실제 인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럽인이 생각하는 모든 이국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오페라는 여러 독립적인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랑이라는 공통적인 주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장 필립 라모의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발췌곡 들으시겠습니다. 독창의 소프라노 릴리아 디파이, 메초 소프라노 셀레스트 피넬, 테너 마티아스 비달, 베이스 바리톤 기엠 보름스, 연주에는 까뮤 드 라 포르주가 지휘하는 일 까라바조입니다.

безобразие, жетонили сутер.

존 필리 라모의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발췌곡을 들으셨습니다. 독창의 소프라노 릴리아 듀파이, 메소소프라노 셀레스트 피넬, 테너 마티아스 비달, 베이스 바리톤 기엠 보름스였고요. 까뮤 들라포르즈가 지휘하는 일까라바조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스웨덴 스톡홀름 독일 교회에서 열린 일까라바조의 음악회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앙콜곡도 한 곡 연주됩니다. 마드모아젤 듀발의 땅브랭과 원주민의 춤을 까뮤 들라포르즈가 지휘하는 일까라바조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네, 앙콜곡이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들으신 곡 마드모아젤 듀발의 땅브랭과 원주민의 춤이었습니다. 까뮈 들라포르주가 지휘하는 일 까라바조가 앙콜로 선보인 곡이었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지난 6월 3일 스웨덴 스톡홀름 독일 교회에서 펼쳐진 일 까라바조의 공연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마크에서는 특히 흔히 접할 수 없는 프랑스의 여성 작곡가 마드모아젤 듀발의 곡을 들을 수 있어서 참 흥미진진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음악 음반 중에서 또 한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라모의 오페라 나이스 중에서 사라방드 감상하시겠습니다. 소르디 사바리 지휘한 르 콩세르 데 나시옹의 연주입니다.

샹 필립 라모의 오페라 나이스 중에서 사라방드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조르디 사바리 지휘한 르 콩셀 데 나시옹이었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구 배창복입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날씨 좋은데 집에만 있을 거야? 주말이면 밖으로 나가자며 이곳저곳 가볼 곳을 찾아보던 아내. 아내가 꽤 오래 출장 중입니다. 아내 없이 맞이한 주말 아침부터 집안이 참 조용하네요.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고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작은 소리들이 사라지니 집안이 고요합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립니다. 딱히 할 일도 없고 나가자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 심심합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컵 하나, 소파 한쪽에 놓여있는 쿠션 하나, 그리고 평소에는 조금 귀찮게 느껴졌던 주말인데 어디 안 나가라는 말까지, 그 말이 조금 그리워질 때가 있네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소월 씨 하대응곡 못 잊어입니다. 테너 최승원의 노래입니다.

이순희 씨의 한성훈 곡 꽃보다 잎으로 남아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수월 씨 하대응 곡 못 잊어였는데요. 테너 최승원의 노래였습니다. 정치근 씨 임금수 곡 도요새야 테너 박성도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박상재 씨 송택동 곡 사랑노래 소프라노 양지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양지의 노래였습니다. 박상재 씨, 송택동 곡 사랑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정치근 씨, 임금수 곡 도요새야였는데요. 테너 박성도의 노래였습니다. 현재명 씨 곡 박선영 편곡 고향 생각 인천시립합창단의 노래입니다.

현재명시곡 박선영 편곡 고향생각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정다운 가곡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미술사조 중에 싱크대 사실주의란 게 있다. 1950년대 영국에서 유행했던 사실주의 예술사조다. 그전까지 영국의 연극이나 영화 소설 등에서 보여준 신뢰는 화려한 상류층이나 부르주아층의 잘 가꾼 집안 모습이었다. 그런데 1950년대부터 싱크대 안에 지저분한 식기들이며 싸구려 술병이 뒹구는 실내 배경들이 실제 모습 그대로 등장했다. 예술의 주제와 관점이 힘들게 사는 이들의 실내로 옮겨간 것이었다. 곧 추석 명절이다. 그 명절은 여성들이 종일 싱크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싱크대 사실주의의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최근에 장강명 등 우리나라 작가 몇 명은 싱크대 사실주의를 연상시키는 월급 사실주의 소설 통인지를 냈습니다. 직장생활이나 일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다는 취지의 동인지인데요. 다가올 명절이 누구든 어느 한쪽만의 희생이 바탕이 되지 않는 모두가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길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리하르트 호이베르거의 오페레타 한밤의 무도회 중에서 별실에서 더 팜코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틀만 더 버티시면 연휴가 옵니다. 추석 연휴죠. 그동안 신청곡, 사연 계속 받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새싹의 첫 문자를 정말 사랑합니다. 요즘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한 두 분 정도가 감기로 고생 중이신데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추석 연휴 기간에 안 아프고 잘 놀 수 있습니다. 4005번 당밤 참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93.1로 듣다가 94.1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이사 왔어요. 채널은 달라졌어도 목소리는 그대로여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뭐 93.1에서 94.1로 간다고 해도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해도 숫자가 달라져도 저희는 잘 안 바뀝니다. 방송도 비슷하죠. 낯설고 불편한 점도 많고 50년이나 산 곳을 떠나오니 외롭기도 합니다. 그래도 편안한 목소리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어딘가로, 그것도 조금 이제 늦은 그런 인생의 나이에 이사를 하신다는 건 참 큰 결심이 있으셨던 것 같고 사정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도 당신의 방과 음악들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나흘간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당신의 방과 음악에서는 추석 특집 당신의 방과 음악 시리즈 앨범 전곡 감상 시간을 마련합니다. 지난 2001년에 첫 앨범이 발매됐으니까요. 저희 4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지난 2022년 당신의 방과 음악 방송 40주년 기념 앨범까지 정말 이 넉 장의 프로그램 타이틀을 지닌 그런 앨범이 있습니다. 그 전곡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로 방송 44주년을 맞는 당신의 방과 음악, 그 역사가 담긴 주옥 같은 앨범 속 음악들만 모아듣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게 그냥 뭐 음반을 갖고 계셔도 그 음반을 순서대로 듣는 것과 또 저희가 나름대로 어레인지해서 편집해서 듣는 그 느낌과는 또 다릅니다. 시간도 다르고요. 연휴 속에 또 하나의 쉼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기대와 청취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멕시코 작곡가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관현악곡을 피아노용으로 편곡한 음악입니다. 딴손 2입니다. 유자왕의 피아노입니다.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의 즉흥 환상곡 C샵 단조 작품 66 전해드렸습니다. 황춘영 씨께서 아침에 타방송 클래식 방송만 듣다가 우연찮게 처음 듣게 된 방송인데 밤에는 이 방송으로 픽해야겠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픽미 픽미 픽미업 당신의 방과 음악 해주시고요. 내 마음속에 저장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귀순은 아니고 아무튼 예, 이사를 오셨습니다. 밤에는 또 역시 당신의 밤과 음악만한 프로그램이 저희 밤을 잊은 그대에게와 함께 예,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시는 음악은 생상스의 피아노 3중주 1번 작품 18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보자르 트리오입니다.

보자리 트리오의 연주로 생상스의 피아노 3중주 1번의 1악장 보내드렸습니다. 8849번 새싹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연남동에서 음악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튜너를 통해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요. 지하에 있는 가게라 수신이 썩 좋지 않다 보니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겨우 잡아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이콥스키의 음악 비창 듣고 싶네요. 라디오에 신청곡을 보내는 건 처음이라서 많이 설렙니다. 아, 라디오 인생을 통틀어서 처음 사연을 보내실 정도면 저희 프로그램이 정말 좋으셨던 것이겠죠. 지하에서도 잘 잡히기를 바라신다고 그렇게 적으셨는데 저희 유희경 시인이 근래 이 라디오에 빠져서 뭐 실외 안테나도 사서 장착을 하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성격을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앱을 연결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옥외로 안테나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그 예전에 TV VHS 연결하던 그 라인을 또 컨버터를 구매를 해서 연결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해봤기 때문이죠.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연남동 음악카페 어딘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호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요. 신청하신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74 비창 중에서 4악장 아다지오 라멘토소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의 사악장,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같은 비창이지만 또 느낌도 다르고 작곡가도 다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추 작품 13 비창 중에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와 3악장 론도입니다.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의 2악장과 3악장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지는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미국의 일상 심리학자인 라미 카민스키의 책 이향인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향인이란 한자 단어는 우리에게는 언뜻 고향이 다른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타지인이란 단어나 알베르 까뮈의 소설 이방인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향인은 일상심리학자인 라미 카민스키가 직접 만든 단어입니다. 그는 책에서 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칼 융이 제시한 외향인, 밖을 향하는 사람과 내향인, 안을 향하는 사람 개념에 친숙하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안으로도 밖으로도 향하지 않는다.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근본 요소는 남들과 다른 방향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향인, 오트 로버트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동참과 순응이 중시되는 세상에서 이향인이란 존재, 종종 문제아 취급을 받는다. 이향인들은 흐름에 따르거나 팀플레이가 되라는 요구를 자주 받곤 한다. 다시 말해 사회라는 퍼즐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 위해 본래의 비소속적 본성을 제쳐두라는 것이다.

그런 취급을 받다 보니 이향인들은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도 어딘가 겉돈다고 느낍니다. 1대1로 상호작용을 할 때는 꽤 사교적이고 부침성이 있지만 집단활동 참여엔 관심이 없거나 한 번에 많은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 행사 참석을 꺼리는 모습을 보여서 종종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대신 그들은 정서적인 자립심이 아주 강합니다. 집단 밖에서 보고 생각하는 관찰자로서의 시선도 특별합니다. 그들은 사회성이 없는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니라 단지 구조가 다른 사람인 겁니다. 이향인으로 제대로 살려면 그 다른 구조를 타인이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길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먼저 자신의 본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갖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 자기 주도권에 대해서 카민스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가장 지속적인 관계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그 관계를 단단히 하면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것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말이다. 자신의 삶을 집단의 평가에 맡기는 것은 결국 행복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음유시인 하면 그 기본 모델이 조르주 무스테크인데요. 그의 음악이죠. 마솔리티드, 나의 고독. 오늘은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의 보컬리스트 팔로마 베르간사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명절 동안에는 외향인과 이향인, 그리고 내향인, 이렇게 이 세 부류의 분들이 함께 섞여서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럴수록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미국의 일상심리학자인 라미 카민스키의 책 이향인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마솔리뛰드를 들으니 향송을 한 곡 더 듣고 싶어지는 밤입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여성 싱어송라이터죠. 바르바라에게 바치는 피아니스트 알렉상드 따로의 헌정 앨범 중에서 셉당브르 9월입니다. 프랑스의 배우 겸 가수 까멜레 주르다나의 음성, 알렉상드르 따로의 피아노입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꼬집한 뚜떼 중에서 바람은 부드럽게 더 클라리노츠의 연주였습니다. 9058번 바그너 음악을 여러 번 신청했는데 밤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지 채택이 안 됐네요. 그나마 밤에 어울리는 바그너의 지그프리트 목가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 곡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바그너가 아내 코지마의 생일과 또 아들 지그프리트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작곡한 실내 관현악곡이죠. 바그너 작품 번호 103 지그프리트 목가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연주 시간 20분입니다.

박은호의 지그프리드 목가, 박은호의 작품 번호 103, 카라엔지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영화 가면 속의 아리아 OST 중에서 말로의 교향곡 4번 3악장, 20분이 넘는 악장인데요. 이 앞부분인 포코 아다지오 부분만 발췌한 연주입니다. 앙드레 판도모트가 지휘하는 벨기에 방송 교향악단입니다.

트레몰로 부분이 특히 참 예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중에서 4악장 아다지에토 박규희의 기타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켄시마의 음악, 그의 연주로 First Love 전해드립니다.

Moon River. 이번 추석 연휴에는 꼭 달을 봐야 될 텐데요.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주제곡이죠. 오늘은 카를라 브리니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양정수 씨께서 어제 반쪽 달을 보다 문득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면 추석인데 그때는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걱정. 아이들이 하나 둘 집 떠나고 나면 이 집이 너무 적막해지진 않을까 걱정.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가 언젠가 다른 이름이 보이면 슬프겠지 걱정. 별이 안 보여도 걱정. 날이 흐려도 걱정. 너무 쨍하게 맑아도 걱정. 아직 오지도 않는 날을 걱정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걱정이 많은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많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대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서 걱정을 택하신 건데요. 걱정 말고 축복 같은 것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뭐 양정숙 씨 뭐 양걱정, 임걱정 같은 그런 별명을 얻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연휴 기간에는 걱정은 좀 내려놓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신 음악은 이 시간에 듣기에는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다른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영화 Once Upon a Time in West 테마 음악이죠. 이 곡은 미국의 록 가수 겸 싱어송라이터, 우리가 필라델피아 하면 바로 생각나는 브루스 스프링틴의 일렉기타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중에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 Playing Love 잉골프 분도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서정주의 시 추석 전날 달밤에 송편 빚을 때에는 추석 전날 밤 온 식구가 마루에 둘러앉아 송편을 빚는 풍경이 나옵니다. 송편 속에는 푸른 풋콩을 넣고 밖에는 달빛이 환하고 뒷산에서는 노루가 옵니다. 그 달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저 달빛엔 꽃까지도 휘겠구나. 그러자 대숲의 올빼미도 웃고 달님도 소리내서 깔깔 웃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말이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마루, 송편, 풋콩, 휘영청 달빛, 노루, 대숲, 올빼미. 하나같이 오래된 기억을 데리고 오는 말들입니다. 듣는 순간 우리를 저마다의 오래전 추석으로 데려가는 추억을 품은 말들이죠. 오늘부터 부쩍 내 귀에 달처럼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오래된 풍경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말들. 그 말들이 하나둘 모여 어느새 한편의 추석 풍경을 만들어 놓는 추석 나흘 전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우리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김태호 씨 나훈영 곡 달밤. 등불을 끄고 자려하니 휘영청 창문이 밝고 문을 열고 내어다보니 다른 어여쁜 선녀같이 내 뜰 위에 찾아오다. 바리톤 연광철의 음성, 신미정의 피아노 연주로 월요일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저마다의 오래전 추석으로 데려가는 추억을 품은 말들, 우리 노날 가족 여러분에겐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이 보름달이란 단어는 꼭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서정주 시인의 작품처럼 꽃까지도 휠 만한 휘영청 밝은 달빛이 이번 추석에도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첫 곡 함께 했고요. 우리 곽소영님은 오래된 기억을 데리고 오는 말들, 추석 풍경을 만들어 놓는 그 단어 중에서 송편에 꽂히셨군요. 느낌표까지 찍으셨어요. 송편. 최석근님, 송편 얘기 오늘은 소연 아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없어서 못 먹는다는 말씀을 다 좋아한다, 나이 드니까. 근데 그래도 깨송편이 제일 맛있긴 하더라고요. 표지은님도 마찬가지네요. 콩 넣은 송편은 안 먹어서 깨송편만 만들었던 정말 오래전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엄만 하늘에서도 자식들 먹을 송편을 만드실지도. 명절이 되면 멀리 떠나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기 마련이죠. 장은주님, 요즘 애들은 송편을 빚을 수 있을까요? 아쉬움 담아서 사연 주셨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송편은 사 먹는 명절 음식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한국 가곡의 감동을 저희 KBS 1TV에서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6 K가곡 슈퍼스타. 추석 연휴에 시청자를 찾아가는데요. 소프라노 조수미, 바리톤 고성현, 작곡가 이루마 씨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요. 야, 쟁쟁한데요.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멕시코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그리운 금강산, 마중, 강 건너 봄이 오듯, 미량 아리랑, 연 같은 우리 가곡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한국 가곡이 세계와 만나는 찬란한 순간, 2026 K가곡 슈퍼스타. 9월 24일 목요일 밤 10시 20분, 25일 금요일 밤 9시 30분, 이틀 동안 KBS 1TV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또 시청 부탁드릴게요. 연을 부른다고요? 우와, 지금 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김동연 씨 이원주 곡 연, 인연의 뜻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리움을 담은 노래인데 바리톤 김한결의 음성으로 들으시겠고요. 그 전에 먼저 김남조 씨 김순애 곡 그대 있음에 들어보시죠.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하시는 우리 소프라노 조수미 님의 음성입니다.

김동현 씨 이원주곡 연 바리톤 김한결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우리 가곡 김남조 씨 김순애 곡 그대 있음에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아, 이 첫 구절이 정말 따뜻한 위로가 되는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불렀습니다. 우리 가곡의 장점이죠. 노랫말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마음에 더 깊이 와닿는다고 할까요? 박봉용님께서 노날 안 갔다고 정다운 가곡 시간으로 착각하고 계신 건가요?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자 이제 그러면 가곡은 우리 배창복 아나운서에게 맡기고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18세기 고전주의 시대 작곡가죠. 주세페 사르띠의 작품입니다. 5918 쓰시는 분께서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룬지 달 까르벤의 사랑하는 님을 멀리 떠나 그리운 님을 멀리 떠나 난 살 수가 없네. 고통의 바닷속에 빠져있지. 만약 그녀를 바라볼 수 없다면 영원한 단꿈 속에 나의 눈 또한 감겨주어. 소프라노 품에자 마치키자의 음성입니다.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나폴레타나, 나폴리 칸초네였죠. 에드와르도 디 카푸아의 이때 부리아 봤어, 그대에게 입맞춤을. 사랑하는 연인의 단잠을 차마 깨우지 못하는 애틋한 감정을 노래하고 있어요. 나 또한 그대 곁에 살포시 잠들어 감미로운 꿈 그대와 함께 놀고 싶어. 테너 마르크 에르비에의 음성이었고요. 먼저는 이 디카푸아의 선배격인 주세페 사르티의 작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님을 멀리 떠나. 소프라노 푸메자 마치키자가 불렀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에 함께하고 계세요.

세크릿가 된 멤버이자 노르웨이 작곡가죠. 롤프 레블란드의 뷰티풀이었습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브라이언 케네디와 세크릿가 된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알프레도 까탈리니의 오페라 라 왈리 중에서 알프스 티롤 지방의 처녀, 이 씩씩한 여주인공 왈리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에벤 네, 안드로 론타나, 나 이제 멀리 떠나겠어요. 알프레도 까탈라니, 이 39살 이 젊은 나이로 결핵 때문에 요절하지만 않았다면 푸치니의 라이벌이 될 뻔한 그런 정말 능력 있는 작곡가인데요. 그의 대표작이죠, 라왈리. 이 아리아는 아버지가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하자 집을 떠나겠다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실 그녀는 이웃마을 젊은 사냥꾼 하겐바흐를 마음에 두고 있죠. 소프라노 레나타 데발디, 파우스토 클레바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세기 이탈리아 두 편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가이타노 도니체티의 라 파보리타 중에서 이 라 파보리타는 알폰소 왕의 사랑을 받는 레오노라를 가리키죠. 그런 레오노라와 사랑에 빠진 페르난도의 아리아였습니다. 스피리토 젠틸, 상냥한 영혼이요. 레오노라가 왕의 파보리타임을 알게 된 그가 상냥한 영혼이요, 내 꿈속에서 빛이었건만, 이렇게 배신감으로 상처입은 마음을 노래한 비통한 곡이었습니다. 테너 비토리오 그리골로, 피에르 조르조 모란디가 지휘하는 파르마 레지오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알프레도 까탈라니의 오페라 라 왈리 중에서 여주인공 왈리가 부르는 나 이제 멀리 떠나겠어요 였습니다.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가 불렀고요. 파우스토 클레바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는 딸 이름을 왈리라 지을 정도로 이 작품을 굉장히 아꼈다고 하죠.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율리시스의 귀향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러니까 마침내 페넬로페가 율리우스를 알아보게 된 뒤 함께 부르는 기쁨과 환희의 이중창입니다. 일루스트라 데비 오치엘리, 오 하늘이여 밝게 빛나라. 메조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와 테너 크리스토프 브레가르디엥의 하모니,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보칼레의 연주입니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율리시스의 귀향 중에서 페넬로페와 율리우스의 이중창, 오 하늘이여 밝게 빛나라 감상하셨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와 테너 크리스토프 브레가르 등이 함께 불렀고요.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보칼레의 연주였습니다. 이 작품 추석 특집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번 연휴 나흘간 추석 특집 바로크 오페라 무대 위에 피어나 인간의 목소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17, 18세기 바로크 오페라의 탄생과 변화를 따라가는 특별한 음악 여정을 떠나보려고요. 몬테베르디, 퍼셀, 라모, 비발디, 헨델 같은 이 주요 작곡가들의 흥미진진한 오페라 이야기와 아름다운 아리아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 전해드린 뭐 도니체티나 까탈라니 같은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보다는 조금 덜 친숙하잖아요. 이 바로크 오페라로 떠나는 이번 여행에 낯설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페라 평론가 이용숙 교수가 친절하고 재미있는 해설로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달은 하나지만 그 달을 바라보는 사람의 수만큼 달빛도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겐 그리움의 달빛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달빛, 또 누군가에겐 쓸쓸한 달빛이겠죠. 19세기 프랑스 시인 폴 베를랜, 그에게도 자신만의 달빛이 있었습니다. 베를랜의 달빛, 클레르 드 루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선택받은 하나의 풍경입니다. 그곳엔 가면을 쓴 이들과 베르가마스크 춤을 추는 이들이 루트를 뜯고 춤을 추며 거닙니다. 기이한 변장 아래 어딘가 슬픈 모습으로. 그들은 단조의 선율로 승리한 사랑과 행복한 삶을 노래하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을 믿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달빛과 어우러집니다. 고요하고 슬프고 아름다운 달빛. 달빛은 나무 위의 새들을 꿈꾸게 하고 분수의 물줄기를 황홀함에 흐느끼게 합니다. 대리석 조각들 사이로 가늘고 높이 솟아오르는 커다란 분수를. 달은 하나인데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른 달빛을 발견하듯 한편의 시도 그랬습니다. 베를랜드가 쓴 12줄의 이 짧은 시에서 수많은 작곡가들이 저마다 다른 음악을 발견했는데요. 폴에도 곡을 붙였고 드뷔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곡을 붙였죠. 네덜란드 작곡가 알폰스 디펜브로크도, 폴란드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활동한 요제프 지그문트 슐츠 또한 같은 시에서 자신만의 달빛을 발견합니다. 한편의 시에 얼마나 많은 음악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같은 시를 읽었지만 작곡가들이 그려낸 달빛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 많은 달빛 가운데 조금 덜 알려진 달빛입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활동한 요제프 지그문트 슐츠의 달빛. 베를랜드가 그렸던 고요하고 슬프고 아름다운 달빛을 슐츠는 과연 어떤 음악으로 바라봤을까요? 슐츠의 베를랜드의 시에 의한 프랑스 가곡 달빛, 클레르 드 루인입니다.

슐츠의 달빛, 메조소프라노 수잔 베클리, 이하인 번사이드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같은 시에 곡을 붙인 가브리엘 보레의 작품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달빛, 작품 번호 46-2. 바리톤 조제 반담, 장 필립 콜라리의 피아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긴장이 높아지면 누구나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심장을 쿵쿵거리게 만들죠. 그 순간의 심장 소리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면 좋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쿵쿵거리는 소리라고만 생각하는 대신

내 몸이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내가 나에게 보내는 응원의 박수 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몸의 반응과 상황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해보는 것. 긴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긴장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꾸면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긴 어떤 사람은 조깅을 하고 마라톤을 하는 이유를 심장이 뛰는 걸 느끼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심장이 적당히 뛰는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Run to Me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원래 비지스의 노래였는데요. 이 곡을 게오르게 잔피르의 팬플루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브라질의 가수 싱어송라이터인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노래한 Seu Corpo 였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끝없는 평화를 찾아요. 당신의 가슴에서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1261번 쓰시는 분, 6시가 가까워지면 새음 시그널이 나오기 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오늘도 오픈런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심장 두근거리는 건 긴장이라기보다 설렘이겠죠? 네. 그리고 이진희 씨, 아시안게임 보며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네, 스포츠 또한 또 빠질 수 없죠. 그리고 강점숙 씨, 연이은 메달 낭보에 기분이 더욱 좋은 저녁입니다. 하셨어요. 조금 전에 남자 수영 50m 개인 자유형 부문에서 김영범 선수가 금메달을 땄나 보네요. 네, 아주 네,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추석 연휴 첫날인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둔 이번 주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23일 수요일 영화 범죄도시, 왕과 사는 남자,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등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죠. 박지환 씨가 새음에 찾아옵니다. 예능 또 라디오 등에서 그 다양한 곳에서 인터뷰할 때마다 세상의 모든 음악에 열렬한 애청자임을 고백했던 분이라서 더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오랜 새음 애청자인 배우 박지환 씨와의 만남 수요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두 곡은 네,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예요 벌써. 수요일에 함께 하실 배우 박지환 씨께서 출연하셨던 작품입니다. 먼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OST에서 달파란의 오리지널 스코어 마지막 인사 먼저 전해드리죠.

방금 들으신 곡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OST에서 Lonely Myself 라는 곡이었습니다. 김지수와 이이삭이 작곡했고요. 조인호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OST에서 마지막 인사 달파란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두 작품 모두 수요일 출연하실 새음에 출연하실 박지환 배우의 작품들이었죠. 출연작이었습니다. 이 곡들 들으시면서 파인 파인애플 1116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오, 배우 박지환님 새음 찐팬이신 줄은 몰랐네요. 굉장히 속 깊은 분이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속 깊은 분들이 들으시는 세상의 모든 음악입니다. 이번에는 강소영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김병기씨와 같이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저에게 새음을 청취하는 기쁨을 알려준 사람, 좋은 음악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찾아 들려주는 사람, 같이 음악 들으며 인천공항 드라이브 가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 많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라고 전해주세요 하셨네요. 글쎄요, 뭔가 좀 뒤에 사연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연과 신청곡인데 함께 듣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마이웨이가 네, 두 곡을 신청을 하셨는데 먼저 유재하의 곡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곡은 리차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마이웨이는 앙드레 류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My Way였습니다. 이 곡은 원래부터 그냥 프랑크 시나트라의 노래처럼 생각이 되죠. 그 원곡인 샹송은 그냥 잊어버리게 되고 말이죠. My Way. 이 곡 오늘은 앙드레 류 오케스트라의 연주, 물론 앙드레 류의 솔로 바이올린도 함께 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리처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연주에는 좀 독특한 음색의 악기가 하나 나오죠. 우리 무슨 가야금이나 검은고 같기도 하고 그런 연주가 있는데 그 악기가 코타르라는 악기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톰의 코타르 연주가 함께한 리처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 사랑하기 때문에 였습니다. 피지아 스미스님, 저 어제 좋은 말 배웠어요.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번 웃으면 한 살 젊어지고 한번 화내면 한 살 늙어진다. 저는 젊어지려고 항상 웃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알고 있는 말이지만 이렇게 늘 머릿속에 새겨져 있지는 않죠. 네, 이렇게 때때로 환기시켜 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미소가 웃음이 더 넘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뮤지컬 음악을 전해드릴 텐데요. 성은경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처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둘째 아이의 고3 수시 실기가 시작됐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홀로 묵묵히 버텨왔을 아이의 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합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시험을 마주하는 아이를 보니 대견한 마음도 듭니다. 아이에게 늘 해오던 말, 베스트 원이 아니어도 괜찮아, 온리 원이면 돼. 이 말과 함께 아이가 좋아하는 뮤지컬 음악 무엇이든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고, 엄마는 언제나 영호 팬이라고 꼭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벌써 입시가 시작된 학생들도 꽤 많은 것 같네요. 네, 모두에게 함께 응원을 보내면서 뮤지컬 음악 두 곡을 전해드리죠. 먼저 지킬렌 하이드, 프랭크 와일드혼의 뮤지컬이죠. 그 가운데 뭐 가장 유명한 넘버죠. This is the moment, 지금 이 순간. 이 곡을 다니엘 로드리게스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의 뮤지컬 넘버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렌트라는 1996년에 초연된 록 뮤지컬인데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의 이야기를 현대 뉴욕으로 옮긴 작품이었죠. 렌트 가운데 Seasons of Love 전해드렸습니다. 존 제퍼슨, 톰 콜린스 그리고 렌트 캐스트 앙상블이 함께한 노래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 가운데 This is the moment, 지금 이 순간 다니엘 로드리게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20시 체열이 되면서 어머니 그리고 학생들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참 고생이 많으시죠. 특집 기간과 지난주에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사연도 있었는데요. 먼저 4725번 쓰시는 분께서 오늘 하루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온 고3 담임교사입니다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내일이 수시 모집 마감일이라 온종일 경쟁률 모니터링하고 상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에 보내주셨는데 그러시면서 오늘 원서 쓴 우리 3학년 10반 아이들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네요. 내년 캠퍼스 축제 때 이 아이들과 만나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기울이는 날이 꼭 오기를 기도해봅니다. 끝까지 힘내자 우리 3학년 10반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늦었지만 사연 전해드리고요. 또 지난주에 온 사연과 신청곡 있습니다. 5365번 쓰시는 분, 수험생을 지도하는 수경쌤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불안감에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은 결국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내며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에서 올 거라고, 부디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내딛어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자신의 길을 향해 멋진 도전 중임을 꼭 기억하길 바라며 수험생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네, 수경쌤을 아는 학생들 당부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또 다른 수험생들도 함께 용기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해드릴 곡이 용기에 대한 노래죠. 마음속의 용기. 일코라지오 델레 이데입니다. 결국 승리할 사람은 마음속에 용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은 결국 내 안에 있다고 노래하는 깐소네입니다. 이탈리아 가수 레나토 제로가 노래합니다.

음악계에는 우연히 발굴되는 스타들도 있지만 한 나라나 한 시스템이 총력을 다해 키워내는 스타도 있습니다. 알레산드로 사피나는 이탈리아 음악계가 탄탄한 오페라 시스템 속에서 총력을 다해 키워낸 스타라고 할 수 있죠. 1963년에 토스카나 지방의 시에나에서 태어난 알레산드로 사피나는 26살의 나이에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오페라 가수가 됐습니다. 전설적인 테너 엔리코 카르소를 존경했던 그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의 로돌포 역을 시작으로 50편이 넘는 오페라 무대에서 실력을 쌓았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클래식이라는 틀 안에만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U2의 음악을 즐겨 듣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빌리 할리데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소방관으로 일했던 이색적인 이력도 있고 만약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카레이서가 됐을 거라고 말할 만큼 알레산드로 사피나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1999년 그는 운명을 바꾼 대표곡 루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프로듀서이자 작곡가인 로마노 무스마라는 클래식의 웅장함과 대중음악의 감각을 아우른 크로스오버 프로젝트를 기획하던 중이었는데 이탈리아 전역의 오페라 극장을 뒤진 끝에 시칠리아 팔레르모의 마시모 극장 오페라 무대에서 노래하던 사피나를 발견했다고 하죠. 그들이 사피나를 발굴했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사피나가 했습니다.

걔는 그 누구의 결정도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루나를 불렀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알레산드로 사피나를 스타덤에 올려준 곡 루나는 달님에게 묻는 것으로 시작되죠. 오직 당신만이 내 영혼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래를 들어왔나요? 수많은 세월 동안 당신에게 다가가려 하늘을 가로지른 바람들. 당신은 더 이상 시를 쓰지 않아 영감을 잃어버린 시인들의 항구입니다. 달님, 이젠 내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오직 당신만이 내 영혼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알레산드로 사피나의 화려한 여정은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곡이 발표된 이듬해 네덜란드에선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무려 14주 동안 차트 상위권을 지켰다고 하죠. 두 번째 기회는 브라질에서 시작됐는데요. 2001년에 브라질 공연을 갔을 때 사피나는 카메오로 잠시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했고 그 드라마에 루나가 흐르면서 브라질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놀라운 인기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인류는 어쩌다 달님에게 모든 걸 시시콜콜 털어놓고 소원을 빌게 됐을까요? 태양은 너무 눈부셔서 바라볼 수 없지만 달님은 우리 안의 고독과 슬픔을 비춰주는 슬픈 거울과도 같아서 어둠을 밝히는 달에게 소원을 빌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알레산드로 사피나의 루나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의 1악장인데요. 문라이트 소나타 이 곡을 지아폰팡의 얼후 미노 하루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의 1악장을 슬로우 재즈로 연주해 주었죠. Moonlight Sonata, 지아펑팡의 얼후, 미노 하루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TV 드라마 음악이었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지난 2025년에 방영됐던 드라마죠. OST에서 제목이 프랑스어입니다. Le solitudinaire. 흔한 단어는 아닌데 네. 고독을 즐기는 사람, 은둔자라는 의미의 제목 Le solitudinaire였습니다. 정재형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어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폴 윈터의 음반에서 전해드렸는데요. Earth, Voices of a Planet라는 1990년 음반에 수록된 곡 Song of the Exile 전해드렸습니다. 폴 윈터의 소프라노 색소폰 그리고 브라질계 미국 뮤지션 지아구 지멜로의 기타와 목소리였습니다. 거기에 폴 할리의 키보드 연주가 함께했고요. 양영순 씨, 뉴질랜드에서 새운 듣고 있어요. 외국에서 사연도 보낼 수 있다니 지금 이 순간이 참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멀리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수학계님 아이디를 이렇게 쓰시네요.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와 본방 참여는 처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또 3158번 쓰시는 분 태양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는데 달은 아무리 바라봐도 은은하게 빛나기만 하니 더 자주 더 오래 올려다보게 되나 봅니다. 조금 전 달에게 소원을 빌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올해 4월 달을 보려고 버스에서 무작정 내려 걸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3158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정이드니 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청하셨던 곡 전해드리죠. 가끔 나오던 기타 연주곡이 듣고 싶어요. 곡 제목이 겨우 생각났어요 하시면서 Tears of Joy 청하셨네요. 네, 기쁨의 눈물이죠. 고비의 연주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제목이 디스탄시아였어요. 스페인어로 머나먼이라는 의미. 아르헨티나의 싱어송라이터인 알베르토 코르테스가 곡을 쓰고 노래했던 곡인데요. 오늘은 원곡자인 알베르토 코르테스와 메르세데스 소사의 듀엣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캐나다의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인데요. 요하네스 린스테드의 기타 연주로 시엘로 아술, 역시 스페인어 제목이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 고비의 연주였어요. 독일 출신인데 인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또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하와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고비의 Tears of Joy,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배범찬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 저와의 식사를 준비하시며 항상 세상의 모든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듣다 보니 어느덧 저도 익숙해졌어요. 이젠 들어본 곡도 종종 나오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선곡도 느껴집니다. 아버지와 함께 제가 신청한 곡이 나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앙드레 가뇽의 곡을 청하셨네요. 네, 아버님과 함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앙드레 가뇽의 꼬모 퍼메주, 처음 그날처럼입니다.

가을 편지였죠. 고은 시의 김민기가 곡을 붙인 곡, 노래 가을 편지를 오늘은 이사오 사사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마사츠구 시노사키의 전자 바이올린 연주도 함께했죠. 괄호 안의 영어 제목 Autumn Letter였고요. 그 전에는 앙드레 가뇽의 곡 Como Premier Jour, 처음 그날처럼 런던 내셔널 필하모닉의 연주도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생파티크인데요. 핑크 마티니의 뭐 데뷔곡이죠. 생파티크를 오늘은 다른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남프랑스의 집시 재즈 스타일의 연주를 들려주는 밴드 The Gypsy Queens가 연주하고 노래하는 생파티크 들어보시죠.

지난 2011년에 뉴질랜드 해변에선 어린 황제 펭귄 한 마리가 발견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해변에서 남극은 3,200km나 떨어져 있다는데 이 어린 황제 펭귄이 어떤 경로로 어떤 상황에서 뉴질랜드 해변까지 밀려왔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죠. 사람들은 우선 그 어린 황제 펭귄에게 영화 제목을 따서 해피 피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포식자의 위협도 없고 맹렬한 추위도 없는 곳, 신뢰할 수 있는 손길에 둘러싸인 안전기지에서 해피 피트는 기력을 회복했죠. 하지만 안전기지는 영원히 머무는 곳은 아닙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항구 같은 것이죠. 석 달 뒤에 해피피트도 안전기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해피피트에겐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으니까요. 남극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바다에서 해피피트는 떠났습니다. 해피피트의 등에 부착했던 GPS 신호는 5일 뒤에 사라졌지만 분명 고향으로 잘 돌아갔을 거라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다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안전기지, Secure Base는 영국의 아동정신분석학자 존 볼비가 확립한 애착이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안전기지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고 심리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신뢰의 대상을 뜻하고 위험을 느끼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돌아가면 조건 없이 품어주는 곳을 의미하죠. 하지만 안전기지의 진짜 역할은 돌아오는 곳이라기보다 나아갈 힘을 주는 곳에 더 가까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멀리 가기 위해 역설적으로 돌아갈 곳이 필요하죠. 안전기지가 없다면 아예 떠날 엄두조차 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존 볼비의 안전기지 개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품에 의존하던 안전기지를 자기 안에 스스로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여전히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기지가 되어주겠지만 이제는 다른

다른 사람이 나를 수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상처받고 가끔 길을 잃는 자신에게 스스로 다정한 보호자가 되고 스스로의 안전기지가 되는 것이 어른의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어른은 버림받지 않는다. 이 말은 아마도 이런 태도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나를 놓지 않는다면 길을 잃고 잠시 멈춰서는 날이 있더라도 결국 나에게로 잘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해피피트가 남극의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항로를 따라 헤엄쳐 무사히 도착했을 거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뉴질랜드에 떠밀려온 어린 황제 펭귄 이야기와 함께 안전기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다른 누군가가 나의 안전기지가 되어주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나의 안전기지를 스스로 세워야 할 때이겠죠. 이어서 전해드린 곡, 키스 자레트의 곡이죠. My Song. 이 곡을 오늘은 허브 알퍼트의 트럼펫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미조가 노래하는 귀로 이어드립니다.

정미조의 귀로에 이어서 영화 시티 오브 엔젤의 테마곡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야레드의 음악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문반 정만석입니다. 명현주 명문반 매주 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전악장 줄리어스 카첸의 피아노 피에로 감바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로버트 슈만의 교향곡 2번 C장조 작품 번호 61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카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첫 곡도 워밍업 차원에서 베토벤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피아노 소나타 30번 2장조 작품 번호 109 타티아나 니콜라에버의 피아노 연주 1983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보통 러시아 구소련의 피아니스트 하면은 반사적으로 좀 거칠고 스케일이 크고 힘 있는 연주 이런 것들을 반사적으로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니콜라에바의 경우는 좀 예외죠. 상당히 부드럽고 노래하는 듯한 터치 그리고 레가토 참 뛰어난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2장조 작품 번호 109 타티아나 니콜라에바의 피아노 연주 1983년 실황 레코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슈만의 교향곡 2번입니다. 1, 3, 4번이 인기곡이고 2번은 좀 도외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진정한 슈만의 매니아는 교향곡 2번을 최고로 칩니다. 그 힘어 남은 1, 2, 3, 4 중에서 2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레바인의 지휘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로버트 슈만의 교향곡 2번 C장조 작품 번호 61 제임스 레바인이 주의하는 베를린어 필하모니코의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2번 C장조 작품 번호 61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한 곡 예고해드린 대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줄리어스 카첼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이 5번 협주곡은 뭐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뭐 설명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황제라는 제목부터 좀 살짝 알아보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제라는 명칭으로 친숙해 있죠. 이 명칭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영미권 국가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오스트리아나 그 외 국가의 황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곡 자체가 당당하고 피아노 협주곡에서 황제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토벤 자신이 붙인 명칭은 아니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 곡은 황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베토벤의 다섯 개의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서 가장 웅대하고 규모도 크고 당당하고 색채감도 화려한 그런 곡이죠. 나약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제들도 선이 굵고 견고하다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죠. 이 곡은 구성면에서 협주곡 4번의 시도를 다시 대담하게 진척시키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1악장 첫 부분에 피아노가 카덴차를 두어서 화려함을 한층 더하는 그런 의도. 2악장과 3악장은 협주곡 제4번의 경우처럼 중단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아노가 3악장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죠. 이건 통일성과 대비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사실 이외에도 1악장에서는 두 개의 주제가 군대 행진곡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건 당시 인기 있던 행진곡풍의 협주곡에 속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함, 위풍스러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 곡 최근에 제 개인 SNS 통해서 긴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신 청취자분이 계신데요. 남은 생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가운데 가장 들을 만한 것이 어떤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2불의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줄리어스 카첸의 피아노 피에로 감바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줄리스 카첸, 브람스의 특화된 피아니스트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레퍼토리 폭이 상당히 넓었던 그런 피아니스트죠. 이지적인 그런 피아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상당히 앞질러 나갔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 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전악장 줄리스 카첸의 피아노 피에로 감바가 주요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크리스토프 그라우프너의 협주곡 B플랫 장조 그라우프너 작품 번호 342 리엔 포스쿨리엔이 이끄는 라르파 페스탄테의 연주입니다.

크리스토프 그라우프너의 협주곡 비플의 창조, 리엔 포스쿨레인이 이끄는 라르파 페스탄테의 연주였습니다. 명연주 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또 다른 해가 떠오른 아침이 시작되고 새로운 향기가 가득한 하루,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해 보시죠. 해금을 통해 과거의 음악을 현재의 음악으로 만들고자 2016년에 결성한 해금 살롱의 연주 첫 곡입니다. 정기훈 작곡 라라라.

0: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시간도 반짝이는 마음으로 맞아보면 어떨까요? 가야금 앙상블 청해 연주로 임상민 작곡 빛나는 시작 방금 들으셨고요. 먼저 들려드린 첫 곡 해금살롱의 연주 라라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심청 봉양 대목을 보내드립니다. 딸 심청이가 아버지 심봉사를 위해 밥을 빌러 나가는 장면인데요. 심청의 효심에 감동한 사람들이 아끼지 않고 음식을 주고 심청이가 집을 나올 땐 해가 안 비쳤는데 돌아올 땐 해가 둥실 떠서 그새 반일이 됐다고 합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청 봉양 대목 정회석의 소리 조용복의 북장단입니다.
1: 하루는 심청이 부친전 단정히 앉아. 아버지 오야. 아버지 오늘부터는 아무데도 가시지 마시옵고 집에 앉아 계시오면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조속 공양하겠네다.

신봉사 깜짝 놀래. 웬 자식아. 내 아무리 공공원들 무남동료 너를 내보내요. 밥을 빌달 말이 될 말이냐. 어라 어라 그런 말은 다시 마라.

없어서 신봉사 좋아라고 웬이 자식아. 대체 그런 말은 어디서 다 들었느냐.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 죄다 배워가지고 나왔구나. 네 효성이 그럴진데 한 두어 집만 다녀오너라. 심처인기

천복희양 둘러쓰고 말만 나본 한 초마음 기덤든 헌조리 목만 남은 길보시네 집신당

안무 보신 아버지가 동양제도도 매기이만큼이나 자랐으나 구환할 길 전혀는 없어 밥을 빌러 왔사오니 한술씩 틀잡수고 십시일반 주옵시면

아버지를 향한 심청의 지극한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진 대목이었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청봉양, 정회성 명창의 소리와 조용복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고요. 이번에는 우리 전통음악의 여유로운 호흡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천천히 흐르는 선율을 따라가다 보면 분주했던 마음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도들이 김백만의 대금, 장은경의 검은고, 김기원의 해금 연주입니다.

도들이 김백만의 대금, 장은경의 검은고, 김기환의 해금으로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통기악 독주곡인 산조가 서양의 악기 첼로를 만나면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이 곡 준비했습니다. 김용길 작곡 첼로 산조, 지진경의 첼로, 김동원의 장구 반주입니다.

아끼는 달라도 장단을 타고 흐르는 산조 특유의 깊은 호흡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김영길 작곡 첼로 산조, 지진경의 첼로, 김동원의 장구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전통성악곡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오늘은 조선시대 윤선도의 오우가를 노래한 평시조 내 버시를 준비했습니다. 오우란 다섯 가지 친구를 뜻하는 말로 사설은 이렇습니다. 내 버시 몇이냐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기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야 무엇하리. 다섯 친구는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이죠. 김월하의 노래로 병시조 내버시 함께 감상하시죠.

물과 돌,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달. 인선도에게는 이 다섯 가지 자연이 사람 못지않게 반갑고 소중한 벗이었겠죠. 병시죠? 네, 벗이. 김월하의 노래였습니다. 자연은 계절마다 새로운 빛깔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발견하는데요. 자연과 환경을 음악의 소재로 삼아온 가야금 앙상블 춘호 가희의 연주로 이어가겠습니다. 편편금.

야금의 맑은 울림이 겹겹이 포개지면서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춘호가의 연주 편편금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음악을 따라 제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다와 바람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이 담긴 민요를 목소리만으로 풍성하게 불어낸 음악인데요.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가 들려주는 제주 민요 연곡 그리고 소리 취한 달의 연주와 노래로 태평송 함께 하시죠.

소년 행락 몇 번이랴. 음악의 지혜 흥이 나니 태평성으로 한번 놀아 봅시다.

달빛이 어두운 밤을 밝혀주듯 좋은 음악 한 곡이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때가 있죠. 아름다운 소리에 모두가 행복하게 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음악을 들려주는 팀 소리 취한다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태평송이었고요. 먼저 들려드린 곡 토리스의 노래 제주민요 연곡이었습니다. 어느덧 국악의 향기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편안하게 하루 시작하셨길 바라면서 끝으로 한국 전통음악과 재즈, 일렉트로닉 장르를 융합해 독창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퓨전 재즈밴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Something Special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 첫 곡은 조스킹 데프레의 스카라멜라입니다. 스카라멜라는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의 이름이라고 해요. 테너 스테판 반다이크가 노래했고요. 함께하는 단체는 미셸 퀘스텔로만스가 이끄는 라체트라 도르페오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모습을 생동감 있는 리듬에 그려낸 조스킹 데프레의 스카라멜라, 테너 스테판 반다이크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한 연주단체는 미셸 퀘스톨레만스가 이끄는 라 체트라 도르페오였습니다. 이어서 바흐의 영국 모음곡 1번 A장조, 바흐 작품 번호 806 전곡 보내드립니다. 프렐류드를 시작해서 알레망드, 쿠랑트 1, 2, 두블 1, 2, 사라방드, 불의 1, 2, 지그까지 오늘은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슈프의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전체 연주 시간 약 21분입니다.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쉬프의 연주로 바흐의 영국 모음곡 1번 A장조, 바흐 작품 번호 806, 프렐류드부터 지극까지 전곡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17세기 체코 크로메르즈의 대주교 궁정에서 활동했던 음악가 필립 야코브 리틀러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샤코나를 바로 그 트럼펫 연주자인 우테 하르트비가 설립한 앙상블 아니마메아가 연주합니다.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17세기 모라비아 궁정의 음악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필립 야콥 리틀러의 샤코나를 바로크 트럼펫 연주자인 우테 하르트비가 이끄는 앙상블 아니마메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9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바로크 시대 종교 합창곡 들으시죠. 17세기 바티칸 교황청 소속 성악가이자 작곡가였던 그레고리오 알레그리의 미제레레 자비를 베푸소서입니다. 보체스 에잇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악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바티칸 내부에서만 연주했다는 신비로운 성가입니다. 그레고리오 알레그리의 무반주 합창곡 미제레레 자비를 베푸소서를 영국의 보컬 앙상블 보체스의 새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C장조 작품 5의 3입니다. 아다지오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 지가 알레그로까지 데니스 코바추의 바이올린, 에다 반다의 첼로, 야노스 세베스티엔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네타 3장조 작품 5의 3 전악장, 데니스 코바츠의 바이올린, 에데 반다의 첼로, 야노스 세바스티엔의 합치코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새아침의 클래시 오늘 마지막 곡, 작곡자 미상의 18세기 호른 음악입니다. 호른 오보 다모레 바소 콘티뉴를 위한 협주곡 2장조인데요. 라르고로 시작해서 알레그로, 시칠리아노, 알레그로까지 전악장을 우어술라 페르단 몬베어의 호른 연주, 함께하는 단체는 조나단 코인이 지휘하는 아르칸젤로입니다.

세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으로 18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작곡자 미상의 홀은 오보다물의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2장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홀은 연주에는 우어슬라 펠르단 몽베어였고요. 함께한 연주단체는 조나던 코인이 지휘하는 아르칸젤로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 시인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시 한 편이 낭송되는 걸 들었습니다. 참 좋네. 누구 시인가? 최승자 시인 자신이 쓴 시였죠. 그만큼 한때 매스컴이나 문단에서 그의 시가 자주 거론됐습니다. 시가 알려지면서 유명해졌지만 시집 판매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번역을 해서 생활비를 보태야 했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오래 집필을 멈춘 때도 있었는데 출판사에서는 이 사정을 알고 인쇄 외에 후원금을 추가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등단 30주년이 되던 2010년, 11년간의 공백을 깨고 시인은 재기했습니다.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시를 쓸 것이고 밥만 잘 먹으면 된다라는 덤덤한 심정을 남기면서 말이죠. 최승자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상하지,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0: 이승현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이상하지?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최승자 시인이 1984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한 시집 즐거운 일기에 수록된 시 20년 후의 지에게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는 지초지자를 쓰더라고요. 고기하고 영엄한 풀이나 버섯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란지교 그리고 영지버섯 그때 쓰는 지자입니다. 최승자 시인은 등단 47년 만인 올 봄에 첫 시선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가을 광화문 교보빌딩에 걸린 글판에서 이 구절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인이 지라는 이름의 어린아이가 20년 뒤에 읽어주길 바라면서 쓴 편지 같은 시입니다. 시가 1984년에 발표됐으니까 이제 그 지라는 소년은 중년쯤 됐을까요? 시의 한 구절처럼 삶은 아슬아슬하지만 아름답고 차갑고도 따스한 비를 맞는 것 같았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요. 만약 지가 지금 살고 있다면. 그래서 좀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20살 무렵이라면 아슬아슬했다.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순간이 있었을까. 사실 말을 잘 못했을 것 같지만 이제 조금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한두 번쯤은 그런 아슬아슬했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웠던 순간이 있었다고 이제는 조금 삶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서는 거슈네 랩소디 인 블루, 드보르작의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같은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 백과 이번 주에는 차이콥스키에게 이런 면의를 찾아봅니다. 오늘은 오케스트라 지휘자 차이콥스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화목한 퀴즈도 바로 이어지고요.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9월의 주제는 음악가들의 끝 새로줄입니다. 마지막 작품, 마지막 연주, 마지막 녹음을 찾아봅니다. 1부 끝에는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끝에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또는 애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있는 날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혹시 하늘 보셨나요? 지금 벌써 출근길에 환승 중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구름 사이로 해가 스며드는 서울 하늘이 이제 아슬아슬한 여름이 드디어 가고 가을이 곧 열리는 거 아닐까 추석 지나면서 그런 기대를 하게 하는 아름다운 하늘이었는데요. 바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송소진 씨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늘이 맑은 가운데 낮에는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8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낮에는 서울과 대전 29도, 광주 30도, 대구와 부산, 제주 27도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선선한 동풍의 영향으로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과 내일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 목요일도 하늘이 맑겠는데요. 추석인 금요일에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일요일에 다시 하늘이 개겠습니다. 추석 연휴까지는 늦더위가 나타나겠고 일교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4중주 작품 번호 47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4악장 피날레 비바체, 트리오 방도라와 크리스토프 곡의 비올라가 함께했습니다. 5447번 쓰시는 분, 결혼식 때 선곡했던 슈만의 음악을 이렇게 아침에 듣게 되다니 참 좋네요. 명절에 시댁이랑 친정에 가면 라디오에 이 음악이 흘러나오더라 말씀드리면서 웃음꽃 피워야겠네요. 출발 FM과 함께 덕에 이야기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하셨습니다. 축하 연주로 들으셨을까요? 인생 음악, 아 이렇게 또 만나셨다니. 임설경님께서는 도로 전기줄이 오선지로 보이는 아침이네요. 음표들이 하나씩 걸리는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지금 이틀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표현력에 매번 놀라고 있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9월에는 작곡가들이 곡을 맞추며 오선지에 그리는 끝 세로줄처럼 마지막 녹음, 연주, 작품이 된 음악가들의 끝 세로줄을 찾아봅니다. 오늘은 피아니스트 제럴드 무어의 고별 연주회 준비했습니다. 1967년 2월 20일 영국 런던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68살 피아니스트 제럴드 무어의 고별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40년 넘게 반주 전문 피아니스트로 활동한 무어의 문대 은퇴를 기념하며 녹음 프로듀서 월터 레그와 인기 절정의 소프라노 슈바르츠코프, 로스 앙헬레스, 바리톤 피셔 디스카우가 직접 기획한 음악회였죠. 무어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가수들이 부른 노래로 채운 2시간가량 연주가 끝나자 청중은 기립했고 무어는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부디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밤 제가 반주자로서 겸손하지 못했을까 두렵습니다. 사실 저는 때때로 내 반주가 너무 크지 않나? 라고 스스로 묻습니다. 무어의 겸손한 말에 청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무어의 반주 철학을 보여주는 말인데요. 그는 독주자, 독창자보다 앞서지 않고 그가 썼던 책의 제목처럼 부끄럽지 않은 반주자가 되고자 평생을 애썼습니다. 마지막 앙코르는 슈베르트의 가곡 안디무직, 음악의 무어의 피아노 독주였습니다. 이날을 담은 음반 중에서 듣겠습니다. 슈베르트 임 아벤트로트 저녁 노을의 도이치번호 799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제럴드 무어의 피아노 반주고요. 안디무지크 음악의 도이치번호 547 이 곡은 제럴드 무어의 피아노 독주로 보내드립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임 아벤트로트, 전형 노을의 도이치 번호 799,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였고요. 제럴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무어가 마지막 앙콜곡으로 선택한 이 곡, 안디 무직, 음악의 도이치 번호 547은 제럴드 무어의 독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무어는 음악의 라는 말 뒤에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공식 무대는 이것으로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스튜디오 녹음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달의 클래식 9월에는 음악가들의 끝세로줄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피아니스트 제럴드 무어의 고별 연주의 이야기 찾아봤습니다. 조지 거슌의 랩소디 인 블루 이어갑니다.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그가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조지 커쉰, 랩소디 인 블루,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와 지휘,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을 선정해서 닷새간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를 비교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주 제시곡은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입니다. 이렇게 곡목은 출발 FM과 함께해서 정해드려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이 곡을 들으면서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줬던 그 연주자의 이름 혹은 단체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국내외 연주자, 또 전설적인 연주자 등 모두 좋습니다.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으시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를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로만 받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의 신청곡이 선정된 분께는 선물로 롤케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주 곡목 프란치 리스트의 리베스트로임의 사랑의 꿈 썰번호 541 가운데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입니다. 오늘의 연주자는 이분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리베스트롬의 사랑의 꿈 썰번호 541 중에서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이 곡을 오늘은 선우예건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편식의 유혹 연주 자편 당첨자는요. 휴대전화 끝번호 3690 쓰시는 분입니다. 감사의 의미로 롤케이크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아 사랑의 꿈 3번은 이 아티스트지 떠오르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편식 혹은 편식의 유혹이라고 말머리를 달아서 샵 9310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된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어제는 다니엘 바렌보임 오늘은 선우예건의 연주였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연주자의 연주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FM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승자 시인이 20년 후에 지에게 라는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이상하지,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9월 22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네, 2악장 라르고 듣고 왔습니다. 리사 바티아슈빌리의 바이올린, 막시밀리안 호르농의 첼로, 니콜로즈 라흐벨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두 곡 들어봤습니다. 1237번 쓰시는 분, 아, 오늘도 여자 선생님이다. 저희 집 6살 애청자가 이승현 아나운서 목소리 듣더니 벌떡 일어나네요. 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이렇게 아이와 함께 듣고 계시다니까 더 책임감이 막중해지네요. 0033번 끝번호 쓰시는 분은 이른 아침에 운동 가는데 홀인원하고 오라고 응원하고 왔습니다. 저의 홀인원은 출발 FM과 함께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럼요. 사실 하루의 홀인원은 아주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0861번 쓰시는 분도 유튜브로 라디오 처음 들어요. 모닝커피와 감미로운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연휴 낀 주중이라 마음이 분주하면서도 설레네요 하셨고요. 이제 추석 연휴 시작 D-2인가요? 오늘도 길이 많이 막힐 수 있으니까 우리 또 마음의 여유 잊지 않기로 해요. 0861번 쓰시는 분도 커피 한잔 드시고 나가셔야 되는데 음악 듣느라 못 나가셨다고 이어폰 잘 챙기셨는지 모르겠고요. 2349번 쓰시는 분, 쌍둥이 남자아이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커피 한 잔과 음악이 고요한, 음악 한 잔이라고 표현하셨네요. 고요한 아침을 더 차분히 만들어주네요. 다들 커피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저도 아침에 조금 바빠도 항상 커피 들고 오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16 오르간 시리즈 두 번째 공연 올리비에 라트리엔 이신영 푸엔지의 5쌍 총 10분을 초대합니다. 이 공연에서는 오르간 듀오 버전으로 편곡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정과 바흐의 파르티타 2번 중 샤콘드를 비롯해 라모와 라벨 그리고 보로딘의 작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를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찾기가 좀 어렵다고 하셨던 분들이 어제 계셨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하셔서 선물 신청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사연 본문에 성함 그리고 번호를 남겨주세요. 당첨자는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그림책 모차르트, 신이 사랑한 음악가입니다. 이 책은 모차르트의 삶과 음악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그려낸 그림책인데요. 피아노 소나타부터 교향곡, 그리고 오페라까지 대표곡 음원까지 직접 들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청취자 10분께 선물 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한 권을 받아봤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그림책이 아이들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른들이 보시기에도 손색이 없을 만큼 내용이 풍성합니다. 사실 어른들에게도 그림책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내용도 있네요. 보통 어린아이들은 이름이 짧아요. 하지만 모차르트는 이름이 아주 길었어요. 요하네스, 크리스토스, 토모스, 볼프강 구스, 아마데우스, 테오필로스, 모차르트. 네, 오늘 방송 끝나면 곧바로 책을 읽어봐야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역시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를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개별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모차르트의 곡 이어갑니다. 교향곡 1번 쾌활번호 16번 중 1악장 몰토 알레그로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교향곡 1번 쾌헬 16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교향곡 1번이죠. 모차르트가 무려 8살에 작곡한 곡이었다고 하네요. 놀랍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지금 궁금하신 분들 다시 한번 책 제목 알려드릴게요. 이정란님, 유재림님, 이창균님, 신이 사랑한 음악가 모차르트입니다. 신이 사랑한 음악가 모차르트입니다. 네,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지금 뭐 홍보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주 마음에 드는 아이와 함께 읽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창균님께서 쌤과 함께 진행하시는 분이군요 해주셨는데 제가 일요일 저녁에 강연 프로그램 이슈픽 쌤과 함께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보통 아 방송 잘 봤어요 라는 인사를 많이 듣는데 어제는 9시에 출근 시간에 딱 사무실 회사를 돌아다니니까 잘 들었어요 라는 인사를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KBS에서도 기자 PD 촬영 감독님 아나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다는 걸 실감했는데 괜히 이렇게 유튜브 실버 버튼이 있는 방송이 아닌가 봐요. 출발 FM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지휘자 차이콥스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통 음악대학 학생들이 그렇듯 차이콥스키 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시절 지휘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성격과 무대 공포증 탓에 직접 무대에 서는 걸 몹시 두려워했죠. 청년 시절 객원으로 지휘대에 올랐을 땐 지휘 도중 머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착각에 휩싸여 한 손으로 턱을 받친 채 지휘한 적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 무대에서 지휘하지 않던 그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마흔을 훌쩍 넘긴 어느 날, 무대 공포를 이겨내고 그는 당당한 지휘자로 거듭났습니다. 유럽 순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오케스트라 전문 지휘자 차이콥스키로 유명해진 거죠. 그 정점이 된 연주회가 1891년 5월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 개관 기념 연주회였습니다. 당시 뮤지컬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이곳에 개관을 축하하는 공연이 열린 5월 5일 저녁. 차이콥스키는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곡 달관식 행진곡을 지휘했습니다. 4회 연주에 약속된 사례는 $2,500,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특급 대우였죠. 무엇보다 그를 감동시킨 건 미국 청중의 따스한 환대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와 환호가 터졌고 차이콥스키는 고향의 지인들에게 놀라움을 담아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나는 러시아에서보다 10배는 더 위대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다네. 기묘하지 않은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휘자 월터 담노 씨와 철강재벌 앤드루 카네기 부부의 초청을 받은 그는 연일 이어지는 만찬과 연회에서 뉴욕의 최상류층 인사들과 어울리며 오늘날로 치면 클래식 인플루언서 몫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던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층 빌딩이 늘어선 뉴욕 시내는 물론 웅장한 대자연이 압도하는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둘러보며 성공적인 미국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함께하는 화목한 퀴즈. 오늘 퀴즈 정답 보내주시는 분 중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분백과에서는 청년 시절 극심한 무대 공포증을 이겨내고 미국에서 특급 대우를 받으며 거장 지휘자로 거듭난 차이콥스키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1891년 5월 차이콥스키는 뉴욕의 한 유서 깊은 이 공연장의 개관 기념 연주회에 초청받아 자신의 곡 달관식 행진곡을 직접 지휘하며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는데요. 이 공연장, 오늘날 전 세계 음악가들이 한 번쯤 꼭 서보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이자 미국 뉴욕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콘서트 홀입니다. 이곳은 다음 중 어디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예술의 전당, 2번 국립극장, 3번 카네기 홀, 4번 KBS 홀입니다. 네, 이게 힌트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예술의 전당 서초구에 있죠? KBS 홀, 네, 저희 지금 여의도 제가 있는 이곳입니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가면 참 좋더라고요. 역시 서울에 있죠. 다시 한번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예술의 전당, 2번 국립극장, 3번 카네기홀, 4번 KBS홀. 카네기홀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들려드리는 음악이 끝날 때까지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10 문자 메시지로만 받습니다. 여러분 콩 메시지로는 받지 않으니까요.
문자로 꼭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우유식빵 교환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힌트가 충분했는지 모르겠네요. 음악 듣겠습니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코로네이션 마치 대관식 행진곡 이 곡은 미하일 플라트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48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안단테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이 곡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지휘 베를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대관식 행진곡 미하일 플라트네프의 집이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번호 48 중 4악장 피날레 안단테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카라얀의 지휘 베를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국에 방문했던 차이콥스키는 소개해드린 카네기홀 개관 공연 이후에 다른 도시에서도 직접 지휘를 했고 자신의 곡을 몇 곡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지금 들으신 현을 위한 세레나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휘자 차이콥스키의 면모를 만나봤습니다.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니. 아, 그리고 정답,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 화목, 화목한 퀴즈. 오늘의 정답은 3번 카네기홀입니다. 네,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에서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받으실 10분의 당첨자는요. 프로그램 홈페이지 콩 게시판 오늘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고심을 하다가 드렸는데 여기가 클래식 FM이라는 사실을 잠깐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8157번 쓰시는 분은 카네기홀은 모든 아티스트의 목표겠지만 조성진의 어릴 적 꿈이었다는 게 특히 기억에 남아요. 9153번 쓰시는 분 차 아니 카네기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9시 전까지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듣고 가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한 줄 신청곡 전해드리죠.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을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함께 전해드립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를 두 잔씩 보내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한 줄 신청곡에 뽑히신 분은 휴대전화 끝번호 0368번 쓰시는 분입니다. 모처럼 전시관이 휴관이라 쉬면서 듣네요.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띄워드리죠. 바흐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바흐 작품 번호 1043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마논 탄토 슌스케 사토와 제피라 발로바의 바이올린 1 포모도로가 함께 연주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두 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바흐 작품 번호 1043 중에서 2악장 라르고 마논 탄토, 슌스케 사토, 제피라 말로바의 바이올린, 예 포모도르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0368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고요.

악장 신청하셨는데 이 악장 골라봤습니다. 마음의 여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3843번 쓰시는 분. 학교 데려다주고 집에 올라가야 하는데 차에서 끝까지 듣고 가려고 안 올라가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차 안이 카네기 홀이에요 라고 하신 분 계셨잖아요. 정말 이상하게 차에서 듣는 음악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차 안에서 그럴 때가 많은데 아 진짜 올라가기 싫다. 그러면 남편이 막 잡으러 와요. 네, 하지만 이제 또 하루를 시작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8260번 쓰시는 분, 정말 오랜만에 시사방송 구독을 취소하고 처음 들어왔어요. 격조 있고 상큼한 아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제 목소리에도 시사톤이 조금 남아있을까요? 시사방송 구독까지 취소하셨다고 하니까 클래식 FM 지금 실버 버튼인데 골드 버튼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의 끝곡 소개해드리죠. 프레데릭 쇼팽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페터 루카스 그라프의 플룻, 우르줄라 홀리거의 하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출발 FM과 함께 마칩니다. 엔지니어 김학석, 이재영, 작가 김지연, 이가현,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승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이혜인 수녀님의 어떤 결심이라는 글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일을,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담은 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어쩌면 너무 멀리 바라보고 너무 많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도 아픔도 더 크게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집중할 때 그때 발견하게 되는 행복감, 그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길 바라는 아침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